0: 三九路滚队滚穷里层级绝对作为迟炸能层三零级听的绝对作为迟炸西别能层哪那不错了现在冲击冲木总冲木面向陆穷级面对吞成亚吞级罗素拉林级别光贵别陈松过去图陆吞气陈一级塔吉进级
1: 그베디 년주쇼잉라 쇼바테레 시즈총게레 초모종 초모메샹룹종키고레나 르림가베룹주 도와주가르키 공캄상 현재 안주 미리 튼지키 키미링투 페바라 개수쇼 시 자게 추주규잼네 젠방딩키 미리카게 조옹탕 베리 냠지제기 뎀규 오저시신유 탄잠림디탕 바르다 젤레주장레 메베 룹종티니 미제키 루누 탄잠기 민든총베 탄잠제규 롭다시그리 니외 로시에링 초모매상룹중키 단기 롭수제조 초용내 락다르타 미산소용키 자외 레겐 튼규 산에티게 미리기 링내 튼쿵타 사주 튼쿵소기 렉자 둔베 강릭 삼루 첩시기 시자 롭제 초강산의 응바 미리 튼지 맹시를 체바타 예송 롭수 체지수 체비 미나소용 재단 규림 댐뱅앙 준바제 체비 아지수 제용기 총습기 초기 댐베 롭자 족준키 비춘타 표랑경중 미리 튼지 야튼키 배상 롭자소기 시지 체년 토비바리
0: 真棒心里天灵西给盘里我的学名呢天啊天灵地狱呢周建起给老师电内局别个恐怕铁都当呢真棒给难得了难得啊得与老者这些把穷穷起这些金别倒追而起这些局别个顶最前不约吧难起我用我用谁可没真棒的德行德行那是中华民族金山记得了这些把
2: 康乐西了在我心痛接下下大家明天通知帕尔加尼罗布扎南基大伙儿求于做我听一把他罗布扎提给给罗布了国门桥马赛特同罗布扎先给给罗布他特送米马尼多巴培育来接不接家大伙土用过钥匙罗布吉街上多起罗布扎先大起大土给罗布顶送钱呢罗布扎七巴用过钥匙
0: 俺粹明天通知给罗素德林约巴他用作设备将领约巴接起任务起个月接下下人类给三个形式领域体金平库纳卡了一罗布这罗布这接着他那帮生久了LED粘性所属呀明天通知给能顿顿巴他增加卡起他同明天通知给决定作为增加等级他增大说不马赛
2: 过一南边别落亏呀，归这些有事。老孙头，这个村明天通知登记起，人民特别的有事。老孙取经，给人了土接不到了。老者，给人啊，培训给人话了，且这肉人切到就地，退化到了，给人给工具所用它。明天通知给，切断老种切不当之。明天通知给，当院别断连内做呢，退化到了，老者这边明天通知亚团去，增着它。
1: 明天通知亚团去，你看，明天通知亚团去，米格尔街坚定就有事。街上多起，今年晚上，金山街道的全部村呢，老木村旧了啊，居然上家土，接下下。春意来，来晚了冬去，在我基督周围过年时呢，看的清明时来，明天通知去，南北通通呢，来晚了冬茶山的古味春意去，每届金山节目以，在我草图。
3: 罗星图罗马边么偏多吉，干了春意角松，春意角松，写写信一个图不是看呢，罗岗图作用一个图给张天尼，上海滩黑龙江的人把他，天尼罗布扎滩中期七日罗布车春意古里吉，结果别吉角落为天亮卡吉里，春意吉通东银是绝巧，康拉些呢提呢，该家车东忙不知密度把他，杨春意吉林不银是绝巧，康拉些呢提康中沙多塘黄浦张张。 松花张张街唐伯的宅友我最前不行了罗森林罗宅黑龙江新青松雅山重庆的车店罗宅堂上海重庆的葡萄区新葡萄罗中区小桥罗宅堂提醒上海培育的来的堂有人养来参与查到年六档之位七个别个三年一百六米酿土年两句罗宅集错的培育期南北平均我最前友
1: Chomo me shang lup chung ki chuku chui, yanan ki lomara, phyoge toni cimdi shidang loba ta, yundia shingjin tang chonggiri ki chuku, chonggiri ki bezu kang ta, sawo janglam nyamju chigi yu, tenga Shanghai sada ringbu yuwa chorwa ta, taja kongso, nyanjam zintar yu be lop chua yinbe nawa yung ki yu.

0: Riksumbani, Durim Gembe, Loma Yinquichene, Loma Sabara, Gongordonwa Tirisha, Nidu Toblo Mangusiki, Tadia Ledixu, Wangju Majebe, Nianjuru Porjin Sik 20, Durim Gembe, Lome Mintone, Loma Sarbe, Shunjo Mimbe, Topatuki, Loma Sarbe, Mikirki, Chetin Kangjun Durubki, Tungutang Midumbe, Chetin Yonda Chigi, Lobsubu Tengu Chetun, Tolubki, Loma Sarbe, Shunjo Toba Jirdan Chena, Munsu Tatuta, Lobje Shunjo Tawaso, Tendenki, Toblum Dune, Yonda Chigi Ube, Rang Nianjuru Lediki, Gigenta, Durim Gembe, Loma. Yin Sergen Ki, Tabra Jebe, Rindu Tatro, Yiji Chimirwata, Mikir Ki, Zidara Anshir, Mu Yurgube, Rwa Dumbe, Rig, Sangma, Nunla, Lobje Shunjo Ki, Tablam Yu, Nebartu, Dimishib Jechikube, Chengu Chesha, Sanglenge, Pijin Ki, Pedro Menju Tumje, Nedo Zedulu, Jongui, Yiji Shibshu, Tongdun Tongdu Su, Tomar Dunsha, Shamla Ti Gorki, Nandu Shibja, Nimatilinani, Lenge Soro, Modunengri,
1: Yichara, Pijin Ki, Pedro Menju Tumje, Shamla Nedo Zedulu. 中国给及写书从顿从顿脱离的托马顿下三国北行到前把行的电堂车店写书国里给给谁苏里层次三顿给重置先宫李国给切西决定作为整顿切余度营的进了这么许久他劳动国际给东家三顿西的面北内到面具给你落落地毕竟重叠给从这南北北角北尊给你不见重置前不松极度脱顿西
2: 面子心中三边的现在军政塔军定给地送牌首次面朝外托内边境起从这南边面具漂亮的罗马人给优先冲着了电幕网忙不先到塔陆地比例界级别一文国有时进入年冬全网罗边境冲击起从这南边面具漂亮的团别无错的送边境给面具日记开前往大起抗中三道的用内温顿给面具老子塔
1: 托当给都是拉萨开不得当务他切不起比如说的给宁俊沃顿丁色前列中路说的他比如说的娘这批给了工地当有事他的小学从对数针对起问题毕竟给培育面具冲这一拉毕竟他平均三年一起面具娘来给流沙别国咱不西讲是多了三年给推定你送别黑马拉也继续千里起老板起问一下
0: 三天过去南顿西部的电信群众那里我只能是吧你去让用中基础千里娘这天做起做你的切别推定你的孙别黑马来也基础千里楼干切莫拉萨的你的心他定期楼干切莫罗查到他这次送这期切得不接地米里来屯了兄弟家瓜他雷索东居过去直接出去习近平给广播开间罗中拉达拉丁色切呢中华米里集军错过作用了滚地东居绝天做我的切把他群众罗切罗天无连起欧元他 中华民族基金作为六零期基金项目部分被组织基金建议被台湾电厂的集团组织前的中华民族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基金
1: 卡来罗马多贝每场车里电话给用给心情你说送他中期主持人啊罗布着给他送手机结束贫穷子的组别门前子的他通勤子的整任雷雷子的借敲松邪气气罗米给那把戏切不他将能够做而切不他将其让地所切吧将其呢贫穷年规借气中规开学他培个名字开学点别停着六岁马拉吉对的罗布着整身月份的罗布着要不整别爬了去颇有千不穷有事三年间给用给人类他健康有过不大杀对起无所托包括聪明给不大无所退不穷下大地国给习近平队等在分钟那里我准能是了
0: 你猜了你懂这种旅给用给人类健康有过不大杀对起无所山西太原土错把的托个重给聪明中期措施崩卡起杀对唐山墓地村到南巴拉周围聪明级别不大确定援助的前把他健康通工堂五米零年学校的南昌零年三国团在这集体整顿前头三年卡给零年有过的来历了年来前三千八的前有各地无作头日期没去零年中军了团进角落协把决团做而前行健康松工堂零年军人团来杀对接了密地也用给行前堂 통계래 랑경 정제 균이슈제니 기링의 요거기 투민 초과 점도 난슈바리 소매 종기 레딕 테르디네 사도네 튠디 개용기 초마라단 지투기 통투바타 초르투바 신규르투바 제기링의 요거로 난튠존에도 원조를 제발이 원조를 기루지수 소매 종기 구르라조타 지구자당소 대외 등공 존에 통오지 제바타 산의 사도도 냥바르 제이당 송지 제디 유티 미리 튠지 링의 요거로 냠지기 경감 등공 편규르당 만수의 링의 기 순수 배회 락린 탑람 잼든 체벌이 뉴미 링의 슈샤 잼든 체규티 산의 사도키 도르 체유 조르 규르신 예거 링배 뉴미 링의 슈샤 인배 찰제 겐큐 잼든 토 찹든바츠 류라 춘리 난가 좀바타 춘도 난냠 튜베 락시 겐제 제네 옴든 체바탕 첩직도 제세베 티당 윈신 공주와르키 제유 루규 모드 체벌이 링의 삼규 잼든야 튜총수 체싱 소매 종키 산의 사도도 구르라조 지심 직제타 구두기 캬감라 자체 제규 제종 크기 딥지베리 캔디엔 링네 삼규 샤모소 튠제 니겔 학잠 제티 리치우 제종타 사공기 링네 춘다 십장군 바다 체도 소매기 전시 캬비 지슈 체로 당화리
1: 세는기 장총기 제노 니동이 사종루 개용기 지둔 총세기 난쇼보루 전도 체미 의규 전구기 전도나 쇼샤 삼티콜기 십장난투 대전 흥종란데 모주는가 싶어
0: 니차라 회랑경 중 신뢰 총습 팀기 니티티 딤주 체베 라자 총기레 메주 공가르 정타 토가 총기레 훈지 총기 총습기 란초 볼레루가 니기 회기 첩체네 니동 제주르 예용기 지튼 총습기 란초 볼레 젠두르 체미 외규 젠두르키 젠두르 나슈바리 젠두르 나슈리 랑종기 루미츠 방아라 체기기 회기 망조기 튠지 냠레타 비부 야르즈 주주 덴디 제기 삼베 님규로 강릉은 바르 체싱 봉카 니가라 표준 젠주기 차가타 리제 근주 다르스위기 작은 이토바리 생글랜지 팅디 생규로 근두시에 난체 슈잠 다가시기 내젠티 중지 근구르 난겐 치링 왕자라타 십시리 챙규 난겐 부상 전두라리

자스탄 덴베 생겐 토블랭게 공감사 단달랭게네 생구츠베 리첸디니 변종 룽치 인티레고 벽에 룽팅키 사고레 리사바상키 쇼베 추주구탄 까르망에 토레야 대동쇼에기나 짐주 테디시베 대동 리첸리 규베디네이나 야지 생겐 토블랭게 르디심기 용외 지시민들 쇼인

0: 다티미기 즉 여러 천딩이 추고 단투비하고 딘제기 먼저 즉 롭젠디제기 자꾸 인스 차단 드린디날이야다 쪼브르티 롭젠티고야 카레스나 즉다 추고 슝럼톨로 테디 추고 나자 여보세야지 열일 나자 여보세야지다 추고 나자 여보세야지다 추고를 껴 여보세야지 야면 추고 딜이야 레저 튼제 다 추고 그 쇼예 윤뒤 겹스 인솔 딘젤이야 즉 다 추고래 저 투스투 세제 다 투스투 다르제 딜이야 무튜 칼로바 카지 있는 두리 제단 돼지 여러바 지금 맛 난다 면서 수수수수 락제게 된저 이거 수수수수 대망 삼류 딘젤 제제 우주 깊제 단 돼지 추고 다 디나리아 팀 주기 팀로나네 세븐의 제가 다니는 세븐의 다이빙 전년 세아저라 대빈 대빈스다 나자 이외 추고 수고르바 제가 나자 이외 추고 사드 디나 가르시 현대 중소선다 조 추고 숙론 주디 먼저 급히 추고 카지 추고 코로나 지기 겸 매바 지기 로그도 디게 차유자 원자 코로나 직당에 뒤를 두고 유지나 지 코로나 쇼연로 돈이네 연구로도 바우르바 아니 요 연구로도 제벌이 민도 응 가세브레 코란데 셰토 치치 유바르바 디 디 덴자가 요제데 참블 딜은 뉴메브스디 완전 당부도 고고 열레스 그브리 단동한 조지 십시 십제 그 야메간 자고야 주고 딘데 비겔리디 잔셰토 지 치샤스니 이름으로바 제글라 지 가족이 록데 셰토 치샤 되게 닐 야마즘 되게 범도 되게 십제 능문도 사스도 어떠서 간가 지 능구용 아주 지가 바야 메디다 지 갑자기 록도 사든 건 좀 쇼예 가져다 쇼윤 가져 닌가 이외 넘볼리디 즉 니가로 바고 야르 봐. 어 딘데 제윤디 디는 록도 디는 세브인 봐. 디는 닌데 천다 딘데 천윤 거 저단 칼로베님 디날로 초봉고 날로 주신는 뒤 즉 가져 이해다 윤 록도 딘데 즉 바야 메브다 아니 그냥 밤 바니 맞춰 봐. 밤 먹기 많아 수수수수 땡조 이거 제 밥이 내래 랑갈람도 나로는 모두 박 누구 박 갖고 오르듯이 내 반이 소든데 드조이는 먼저 직 주고 꿀죽 레브리 나는 전에 디는 뭐 팀치 차디어레스 저단 예 디날이야 주고 나서 이거 주고 주고 넘나 겸 붙여서 직 당부티 직 록대 시도디 바야 맵이는 디 도스 때는 겨 영화를 봐
1: 하빠도 쇼예 록더 직 친교들이 있는 딕치 니가 뉴어요 쇼예 손자 디날 익셉체 거다 가르친 게블로 주고 바다다 직 쇼예 문적 에 직 추구 코리 멤버다 박박 리디게게 다간다 주면 어 주고 디 쇼예리아 카죠니르 샤사 직 듄리아 체딘디 도 도모 도베서 제 기랑 직 록더 기 게게 마바베 직 내주간이야 카 카죠 주고 여러 봐 디 당부 진짜 다 니버디네 카 유엘이야 겨르도 록더 바야 메비나 그런 파르타 니제가네 그런 럼부디 먼저 뒤에 데벨롭된 나로리아 즉 유용원저디 겨울름다 모르충을 럼디 차 예용원저디 모르 체그 럼디다 대남 세세브와 아니 즉 람대관을 내윤두가 즉 모르 체다니 다 즉 짐주 팀로 내차는 예 럼디디르와 즉 녜더 속이 럼디디나 나셔야데 조고고 요르니 텔람지 님 송들랑고 팅람데 원장아 뒹글 람도 델리도 nga 쇼예로 니 있으디 아니 람돌레와 미 축주 아나 축주레 만스 아나 응업주 뉴슈레 미 십주 나로네 아 데네이나 칙디기 즉 람고네 키나이나 람디디네 제바게야 뒤주디네 실레요레 스딜레인데 키나 직내는 예 뒤데벨로나 쉬비 니 담보 록다트 제우레 카 yuanli gyogu yin si nya, anna shao yuanli lamdi jeba jegi yin sa di lokta ti tre guruwa. Di tre, tre du, lokta ti tre ca ni si ne, moda maa shuk jia guri. Do si ri, anzu chupa ngui nal ka jiga nyi liya gangbae num lu, anni gangbae di korka ki jiga di ne tsu gangba di na, kirang ki jiga num nu se di ne yoja di ne gangba di korka kan tsu bu je. 신의 코가 만닝베님 님제 머슈크자 산 신의 로드데게 여러바
2: 어제그
1: 코라 쿠림나잖아 녀 로드데 그래 로드데도 가서 개구 추고게 어 추고디 수추 돈이르샤 안 추고디 냄제 제바지 안 추고디 칼리엘이야 겨니르샤 안 추고디

0: Ronyuna cha ka chuni ri sar ba. Chetan di indu geblo gu chugo ki chetin di lamja du tu yore. Chetin du tu zang karisina kerang chetin di chugo geblo ya tangpo di geblo de gore. Nimadi karisina dun de gore. Sumadi iya da yun de. Da di karisina orsin gebda dun ya nye chugo ki kacho di chetin ki datab yin sebre. Gaga tangyana qian ho shi yi wo de xing shi fang shang sebre. 我都是在你里啊打着打着才你给不了出国的孩子呢打着不然是能也但你也看着的你也着急听他们这位给他打听这个确定的你也都是嘛打着你对把他你这那打着你对给不了出国的给他说家人哪是吧你不得给他拍打的下人哪是吧是什么的我说你里啊人家这位给你啊那我说你里啊 가전이 아는 쇼윤의 마 가준이 이제직 다때 인도 기블록 추고데 어 바다 차자 에코라 커도르니 직 추고 직고를 직도 짜르제도 만료약디 다다드 비게 하차브레 디멤비체 람드 자데리드 키나가 다다드 버드 아 추고 기블록 기브디 커도르니 기블록 티데 마 짜르제 윤디 키나 자이글 다다드 기블록 구조고르 기바메 차브 기블록 데베 답다 차리
1: 저바가
0: 구제죠 하면 쓰브레 아니 게블로디 파트와 조스베 추드와 조스메 계란 이게 구조 가주 못 외관이야 게블로 추고도 좋토요 말이 제단 간주 가 견이다 그 태규 추고 나로르시네 태규디 갈스네 겨우 시행으로 봐 태규디 그도도 뉴스나 디뉴제틱 겨우요 태규디 그도도 뉴스는 랑가 코로나 딜름날 그도를 대니 예세르 태규 추고디 내 장가데 망아요레 제가 간주 태규일 추고디 간주 제가 다니나 지신 절에서 지도로 와 디 인도 텔리아 지 렘디 나로는 신의 톱단 치슈 리그요레 먼저 톱단 치슈를 그요레 간주 예윤의 카규니 카교니 카주니 아나 딘제게 렘디 제가 잔니 그 추고기 태규 렘디 나로 추고디 니엘이야 먼저 톱단 제고레 디치듀 만조 디나로리아 록트디 단다 게란지 치크샤 버그민도스 랩듀 남규가 쭉 스파윤데 디네 탁탁탁탁 쓰기로 봐 최선 디 코야 메메다 가세 코도 겨우쇼 다테인데 디체듀 직 치샤 쓰고 왔다 직 치샤 쓰고 가세 남규이나 카다카다 그래
1: 다지 얼마
0: 다디 딱다 다지 게민도 디수수 금시 얼마다
1: 어제가
0: 딱 로브 탑자 카다카다 겨우 실지 다 제인도 시도 치샤서 거래 제당은 또 시도 디지 치인도 텔리아 능주 마셉체다 제 시도 니체
1: 주주의 마상체로 텔레
0: 만한주 주고 단위가 안다 띵을 습소진 디르승부대 키랑게 습소체디 키랑 습소기 지단체네 수수수소야 땡지 다 수수수소 이지 열을 봐 모담 땅 열 모담 싱그 열들이 원자 결항이 다다디 밀때 모두네 결항 가르스는 템번에 크도 주지지 말아 봐 중룸 근데 전에 결항 조교 고고 시샤쳤다 중룸 찾긴 이제 야만의 결항 남도 전에 간유인의 교육으로 야만의 가예를 교육으로 제다 록도 뒤직 되게 안조 견쇼다 제도 뒤 지금 마바우드 이나 인지 민지 디나 제도 제부자다 견디게 있는 인지민 주소에 그래스 디나 디나로 추고 견셔베 디나로 도스테네 네즈 추지 임블라 등외 털이야 다다테디 대진테디 겹다 뒤 추고리야 지 제진 도야다 파다셔야 아니 계란 다다디 제모도지 아니 다다 자들리도 제인도 아니 겹로 추고디 계란 겹로 동고동아 제대단제 동고래 동도 가레스는 겹로디 돈주 독단의 겹로 주고디 진대단제 돈인데 겹로 주고디 긴지 상마에서 리고 얻들이 등어 달 기나게 삼르스다는데 기나 다다디 제야디 치타브레 나타브레 그봐
1: 제그나
0: 아니 기나디 즉 주고 고주기 능림 시사게 예 바다 시사 제요레 제야마레 디피게야 제디 뒤제 어디 카카 견이르샤 어디 랑가체부 견이르샤 어디 숙자니르샤 와니엘 다르데네 숙자우르와 디 숙자니르샤 숙제디 키나 코르가님이디 기블로그 땅 언저 넘겨 가가는 사제 등 쓰그르와 코르가글 록다마우트 바임구르 제단 디 Lokdaniela zhe chan xine di baya ge guzhu nangurwa. Zena di yindu nganzo geblo ge chik chugo ge mishi chana ka chik geblo ne dung yindu rwa. Geblo ne dung su zidu di nali ya jimju ge chimlo totem nala khacho chungbe kori ge gemu ge kori di nivardu chik khacho chungbe chugo di lamdi di koryo ge jokyo ge nyurze tangbore da. 교제가 지나 교제가 단으로 뒤그디 교제 냈던 거 여러다.
1: 맞아요.
0: 어디 교제 당 뒤 슝럼디 된지 코리오 슝럼디 통계 슝럼디 렘딜레 된제 먼저 즉 개블로그 칼로디 있는 네바르도 된자가 파르다샤고 세브레. 지나 직순지 익선은 줄 직내 네바르 투사들이 비슈 바우트 안전 줄이 제가 되나 봐. 비슈 바우트 비슈 사다 바우트 사다 안전 세아스다 되네 줄이 사죠 봐. 디날이야 다 니바르사 직제 봐.
1: 제가나.
0: 디네 디날 덴작 세아스다 디네 가르스나 파타사디 봐.
1: 제가나.
0: 디날이 어 디게 니바르도 춘지 나오래. 아니 간주 춘지 근데 나오래서 땅 간주 뒤대별 로제 나 춘지 무주 슝론을 그제 샤고 이메 간주 총계 나로 그제 샤고 이메 축제 체외 슝론도 그제 샤고 이메 봐 뉴슈 뉴슈를 말한주 직 주고 직 주주들이 나를 질 숨주 십주례 좀 못음 이 될야 직 뉴슈를 봐
1: 미드
0: 봐 직 안에 주바로 세규래 직 중심자 같은데 고독 심든데 대규 지스든데 뉴슈를 다 민아 주고 대우십신의 용술 민간 샤스티어 다른 아주 좋은 거 날이야 이제 바다를 시작도 야 쇼에네 모르직 달라서 야고 유던도 이직 주연한 다시 주니고 그런 쇼에네 주고도 합 주 주인 거로다
1: 어제가
0: 네가 되고 다 네가 그들이네 예습된 데를 봐 그래서 주고 된뒤 시기 주고 직 쇼에를 따고 니 유엔을 따고 니 뒤를 따고 니 바달을 따고 니 렘딜 따고 니 봐. 뉴제 춘질 따고 니 짐지 춘달 따고 니 짐지 로다 따고 니 데네 뒤응 추고다 쇼예다 융 추고기 출출 다다 가르제 이미 뒤돌린 치고 치고고 여래. 제단가 조 직 디나라리아 추고 단도 됐다. 직 냄규 다르시하고 제고다 다르시라 다르시제 동무들선 다 판도하러 와.
1: 네가.
0: 디카네 너주고 그래. 카치기다 다르시 제야 칸에 노르고랑 아주 지단전 디 신도 유기를 봐. 그 조부지 직내 제가는 노르고다. 제가 되는 저승사. 작은 좀 주로 봐. 자든 가란조 딱 저승스는 이제 주고 딱 중론 가지고 작은 좀 줄로 열어 봐.
1: 인제가는
0: 지금 노르고. 니네 있는 거죠. 가르스네 디나네 수수 딱 디날이야. 즉 다야다 딘제기 즉 삼로다 줘 봐. 딘제관에 노르고요. 제단 디인디 디나는 거죠. 직 너야 디나리아 다스제 인디 디나리 디데 너윤디 아니 파나고 다다디 규준할 여자 맞아요. 아니 개로다 다스야 너르고로 봐.
1: 제그나.
0: 제단 디인디 아니 계란 때 계란 주고 만는 뒤에 열어 봐.
1: 제그나.
0: 다다 때마다 가르크도 다유 디마라 개로네 쉽지 다유다 개로네 녀들 쇼예데 다스 쇼예 다스로 봐.
1: 제그나.
0: 이제 러위네 아니 계란 다다 때 계란 다다 제야다 계란 카교도 계란 뭐래 숙자고 그래 대우면 대우마다는 두고 카주 두고 말해 카교 두고 말해 그래 계란 주주지 날미 지능업 주다 이제 다 이제 루탑자 카교다 이제 채미 계란 뭐래 비가 알로케 두고 그래 봐 대야 계란은 두고 차우주 가르선 차우주 리신리 시그르 봐 두고 그 그래 지르기 가르선 지금 단 근념제
1: 저도 배들 셀에 계신 거 봐. 어디 아니 거죠 주고요 봐. 제가 디인디나 주고 나서 이외 주고디 답해진 카지기 디나리아 즉 계지도 마셔 인도 고카고 유기래. 다 얘디나 조셔 할 거라서는 주고는 겨요 봐. 제가 또 디디 여버 당부디는 록대가냐 가족 록대 세우 봐야 매 아나 양인에 봐야 매 아니 계란게
0: 바야 맵들이 계란게 뒤집 맵다 소가 맛임새 계란 계란이야 이지체제로 봐
1: 보지면
0: 갔다야 난다매 내주제라니매 대부전다가 있으면 안에 딘제간이야 익세군데 치우라 대단 디인디 디 계란게 학구구열에 록도치바 학구구열에 계란게 록도디 바야 맵 계란게 학구구열에 원자 추고 겹다 뒤 예다 유니디게 계란게 록도디 바야 맵 학구구열 말해 Kira lamdi di kadu jiwa kiga yumi kurang zui haku wama. Kira kane kwa kio ya yimda, kane kande ya kaju ya yimba. Kunzu haku wama. Di kira ngi tuju nyejian da parta nyejian na lo ne, lamdi nyejian ka ne, riba, tongi nyejian ka ne, gyabda tuli ya, nga ka kio nyi yi, nga ka yu yeli ya kio nyi yi, ana yu yeli kio nyi yi, ana ma yu ne ma kaju nyi yi, sese, deo to riba kaju nyi. Chetan dinze dada dinze moto yi na, Ani kaji, kiraan iga kakaaja, maa tsaa iga lidu, kiraan ka loota tpaa tsaa, ani kiabloo mora diga jiga, kiabloo jiga chinja, diga kanga iga kaashigda.
2: Zegla.
0: Da kiraan tuju nyeje mii chukju rwa, lamdoliwa mii chukju, ana mii ngabju, nyungshuli mii shibju, ana nyungshuli ngudi maali kuna ku tsikdi na langaati jibu kiabina, kiabloo mora di kiraan kiabloo li gagmaare, kiraan ka loota tresa di kiabloo di oo di, diya chuto nyerisha, chu jibu kia nyerisha, Chu kan yun le kyo nye rishat samche, kunzu shuo ye dine ser sdugurwa.
2: Zegla.
0: Che zang ngan zu jik junglom na lo liya, chugu jik du shu se na da, chugu jik dindze ki da, tiglom na lo liya, jik gyo tu di nyeba tu khar se na, ngan zu jik da, di na le ka ye da, yun kertu, ka jub se che, dindze se she yungurwa.
2: Zegla.
0: Dine da lamdo jidan che ne ka kanyi yomari ne, Kaya di nyonyoro ba, chedan di yin di toli ya, chunda di, nga tsitre mutu wina, kirangi chunda baya mebda di yin, di gyun yuwe, naza yuwe chugu tangbo di, dari di na lobze na dosu che, shegi yinsi, di tangbo che rwa, da nyiwa di kar che urasin, nyiwa di naza yuwe chugu di nganzo, kar che urasin, da kirang chugu di, yana gyogu da mutu barwa, shuk gyo mutu ba, ane shuk gyo mutu na kar che ure, Kiraan gyolam naa togore togmare. Kiraan gyolam naa tudu gyolam dhosade morichungu dhosare. Morichunga naa kiraan chukud gyogu dho togmundu. Chuduru naa jili nishu zile dhuwa shukuri gyab togmundu. Da nung morinom kaze dekyan, nung korzit kaze denele moraya dho togmundu.
2: Ribagla.
0: Kiraan mora gyongyo riba.
2: Zee.
0: Di yindu kiraan ka langa di yinji minjiki. Langa di yaa naa gurda. Kowa yaa gura san telam naa yaa gura. Telam naa pa. Telam naa yaa je kiraan yaa karsin. Kiraanga lokta ti chaya ure. Lokta ti khari chaya ursin, lokta ti ngaran su kyaga ta yin shong sheng tang sikdwa jingbo tang.
2: Diba?
0: Di chigye
2: liya,
0: nihon da di nchay gigab na khasana beng beng tang sikri. Shong beng sikri, beng. Jidan chana chi gigab tu ju lo di ba yun di duni ya nizu yus li ure. Duni nizu yus. Yamana ramur di kyaya mudu, ana kyo ta mudu duni ka nizu dus di. Da ngan su di ba yun di jidan chana kha chiga. Susu tewa yu dan dhirwa. Cha dan kiraan chomo tumni, kiraan lokta dini tospa ure. Diba cha tsakspa ure. Ani mii dadu kiraan di chomo tumruwa. Ya ma na kha chiga langa dhinti gyogu dan dhinti jeva kyebche dhinti yundi wanzu di ba cha ruwa. Chik neba oya su dhinti yini yanti gyogu ba cha gaya macho dhinti li gaya dhukruwa. Tinglam chik zi macho dhinti li zi dhukru. Didu yaa mura liya zataki. Lega tumbarwa, chetan di yin di toli ya jik dhoma tubata, di jayga chugo dili ya gyoyan da nasa yuwa yin yinji minji ki langa da di rwa jimri nyanda ku lobzen di na nga zui tinglam di rwa mada chunga rasha shio na loo da chogra sikri di mada chunga tinglam di gyoklam sikri labze susu jay dhoma tubata di na ka zi da zi rwa jik cha nyi na nga zui mada tanyi mada tanjo di gyablo di ya nga ngonjo kalwa jik Ngunjo khalubi yinsi cha chanda sivji kaajay chi. Ana kaaji ki da pomo dinde moritanyi dinde yindu da nga pomo yin rwa, nga ya tugu naro nasi yinso dinde yigichi cha. Kaaji ki rwa, nga lakwa sawa yinbe tugu naro na gongboma chomsi yinsi ki jik. Jik cik nyimbori shi tijay, mili ya, suso ya, langali ya.
2: Samshi
0: chi hagi, dinde ki.
2: Tengu.
0: Da tengu da dada tebra.
2: Regla.
0: Tengu dole, modegan dinde chiawi ni. Di jimzhu jimlu na chani gaya diya hori. Di gaya diya hori. Ka chigi di nala, chigi chato gan gijin yinpo dinte cha chi manzu soba nguna yuwa.
2: Yuwa.
0: Chigi nye kib lo liya chigi buyo wengwa wo hai pa shiu sa di shiu sa ni moda shiu cha gu shiu ti yung yin dhruwa. Rupa dinte ti yung war wa. Che zang tu zubang ka nye wo liya kib lo lu chigi ta kato chani mudung ro sa su nye kib lo lu o ma kiro nga ngo chigi sa su di. Di kyaga tangi na ngosak sa shiu sa di, di yigi na lo le mota suwe shiu di tiyin gorba.
2: Zegla.
0: Giso di ne, dos tene nying chi mora kaji gita to kilo de 모제 파르다디 야고 샤로나 시기 자가치르 겹로데 징바우트 처지르 봐
2: 그랬는데
0: 자가치르 제도 모라디데 파르다샤 두고요 말다 모라 뒤데 다 모라네 모라디데 파르다샤 모라

0: 글씨를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이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시
2: 남바바
0: 어 나가 아마
2: 탄음시 초로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0: 레샤 레샤
2: 남바바 언니 지리나라 참자지체

0: 잠녜 샙루지 정과 두게
1: 딱다리 쇼링이 모자 눔질루
0: 모자 땅고 마리 녀자 차로리 팅사 모자 만배가라 샤사카버시도 퇴미 눔촤라리 아 유쇼 틸레 낭바범맹이 지주랑고 대제죠
1: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호 용지다
0: 그러바
1: 지주랑고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디 양시시 참응의 승비
0: 그러바
1: 마세 고유의 박소수야 용시라 죽소
0: 그러바
1: 나가 아마 창부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0: 야구 크지
1: 다체나 아무니 지주랑고대제조
0: 조조 지주랑고대제조 알레고아나바바
1: 야, 나 아마
0: 예, 견근청부디직체
1: 어허
0: 어, 대 니스
1: 니스메
0: 다조, 다조
1: 다조조
2: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苍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3: 主序冷不盲那样
4: 点价主序早晚饮
3: 那这熊蓝头可能有这里给的米东啊他可能先去做蓝米松啊恰拉东的可能米东啊可能东个新民我借求求你开港新都钱不是
4: 推荐安全金主就随了送在水内卓兰店家堂也热居上了店内卓兰下东用我求求建林切地店家堂点别主秀阔有机推梦托对鬼
5: 来是你他讲那个那个谈对难对的拉对的母体松露呢
6: 松露体呢就这个中国拿着有的中国的中国小不吧小夜了大部用了大吧那结论呢这个要今天才动于吧那叔叔给皮才动于吧今天出国结论给这个落在茶油吧国家给落到这个超大清油吧
5: 是吧因
6: 为一个对应的今天茶节当初的这个卡这个呀，咱们这他国咱们卡这个这个哒，这个小的这个家里啊有钱这个家子，人家当主动啊，
5: 是吧？个了，
6: 俺那卡这个当主就到是当子，考虑点当子呢，我就给当主说的个，得罪呢，好像个人家请不来，我就还是呢出国的，那时候有没出国的呢？人家民警的那里啊。修路干的呀，中间没查过的这些，真主他们那，第二组真主年代会过年的，他们那一队，那组的这土匪呢，这里呀，这啥子大个人的干起，啥个人大个人打起起起打，你看嘞是吧？大个人的呀，有啥难过的，都是忙起拆住呀的，忙起这个东国街边的，他别个东国街边出来当一队，其他第二个的车一队拿了呀。지금졸라갈당으로눈자고여러가지로디시동말봐
5: 반
6: 듯당야유네여수도이코르가가야면들이차도그래아니던진낭바면다당대여수도이견자루톱자리야지코르가
5: 예쇼세
6: 다뉴메차스인수든지시아모랄카메베서시제제개비무동아전다디디디니녀바도있네녀가친부시라는가란조지미차선에지딕진나위나나제레가요나윤고요마레가투저주고요바전다주있는조인짐지다민나멘갈땡고거주고디나자다매균파분인짐지주고민가대조고다그봐
5: 저
6: 소가좋아다디녀가티탁세나요레디지디나직시규제디도수연비나계란직내교고당주말니네계란낭다매지다주고유자미도다니시부여다다니여부디계란게이게미가르스는밀리아쪽게야미주고다니미디샘플비게주고다나셔미비게마다란다스로저빈다다용게어제시나라호즐라스피게감다수용거봐
5: 저봐
6: 저단저주있는쪽게진짜기코디된자가된데가아니야뉴비든저퇴쪽으로덕저뉴비든저퇴쪽으로디는예디나셔야기카이나

0: ཁ་ཁ་ཁོ་ཡ་ད་རེ་ཐོམ་ད་རེ་ཏག་ཅེ་ད་རེ་ཐོམ་ད་རེ་ཏེ་ལི་ཡ་ཡོ་སང་ད་ཐག་སེ་ཅེ་གུ་གུ་དུ་རེ་ཐོམ་ད་རེ་ཉེ་ཅ་དང་གུ་དེ་ཁ་རེ་སན་གམ་ལོ་ཆུ་གུ་ང་ཅུ་ཐུ་དེ་བ་ལོ་ཉི་ཁོ་ལ་ཡ་ཅ་རོ་དང་ཚ་བར་བ་ད་རེ་བ་གང་ཅ་གང་བ་ཡིན་བལ་དེ་ཨང་གི་དེ་མ་བ་ཡིན་བ་རེ་བ་རེ་བ་གང་ཅ་གི་ཅེ་གུ་ངོ་ཡ 아버지 이제 기타 지기 치료기 아버지나 다 이제 기타니도 가서 가서 공사 가서 태연이 치료로 이제 이제 이제 당연히도 안 다들 가가 당연구다.
1: 어.
0: 네가 당 당연 돌아. 아, 지난주에 이제 그 운동하는 수도 왔고요. 말아 싹싹 튕고요. 건설 내다 제대로 그냥 당하고 요소니 소리치러 봐. 안티 신다 통도 어제 간저 되는 가서네. 포스로 봐. 뒤스로 봐. 뚝스로 봐.
1: 这个是吧
0: 다들 저런 그치스 머신인데 간소네 로마우다 기제 동그자가 있는 거 간소네 랑갈레야 니가자가 유니디게 간소 니바트 다직 수고 매매가네 더듬 나아시다 수고 매매가네 니제단 우르다 수고 매매가네 밑에서 가래쿵레 델리야 지주시자고 델리야 간소 년동다 다저 진제 나로네 디마 차다 저우레 모랄 기제 저우레 란티 무두 당고야 그래 란리야 디 진제게 다야게 그래 루바 토탄카르요레 루바
1: 루바글
0: 아니 디데기는 저 지기 탁좀 맞춰 있는 디조인 나자 유베 추고 유베 나로레 디 자그르 추고 된 건저 뒤에 데벨롭잖아 쉬비 자그르레 차베 추고 디 칼로브지게 템포자 단친제로 봐 가세 밀라치제 꾸지 계란락제요 계란 칼로브니 그래 계란가 단제 미게 기야다 건저 디 부구도스 다음에 부구도스 라켈렌도르 응은조 칼베라키리 랑가라 둥가친시 모든 자그로 주대도 쇠여 말해 봐 교현경교도 요 계란가 꾸지 템포단로다 수부나 낭다여 말서 수부게 미동아 단자 뭐랄까 보베키죠기 봐 아 니에 땅고 니에 낭다 말서다 디 수부 랑가네 그디 수부 라키트베 맵소셔다 제자 작로 침에 두고 되게 그냥 박박인자로 봐. 박박인자 그냥 작로 침에 두고 그냥 주는 거 담비는 그냥 대리야 그냥 그라 라키 유브네 라키드메 수그레. 라키드메 수그레 라키드 사모 수셔다. 베트 치딘 치그레 제자 맞죠. 지금 링메 팀에 두고 박 모델라 기게 박과 단제 이제 가빈에레 감 구자 두그레 이제 공 니게 단 두그레 Ringmatunya tat dinala jagru chugu dosaja murtami ni tiwe manzu nyeje di na hajang jivudin re yila dili suwebchi chemo chogay todam re. Chetan tizu ina manzu kajigi ozila misu duzu tando tangyungu duga mi anra tando duga kajigi tando nyamju yugu chugu ganga anra dinde susu. Da kajigi zhubu sige duga kajigi tati guma kibu sige wale. Pene ko di susu gamlo ba di gande ka. 가디 카레스나 땅 아주 칠레가네 때문에 딕 비가 감디 안게 안다티 정구레 주시 정구디는 추구 거리 멤버 나로 추구 거리 멤버 나로 그 강거지 그 안다리 제가 네 그냥 그 감로 쳐대 가면 그 그냥 그 감로 쳐대 카레스는 코로나 그 지제디 겸이자다 봐 주 심된 요디 가르까 그래서 넘겨 안경 원벌이 야면 안경 세부 가야 돼 계란 드릴 감 계란에 전에 안경 같이 계란 수저 안경 있어 담으시는 칠레가네 전에 계란 뒤 구마기보다 미 안경 뒤 계란 뒤 가면 배주접도 세부 쉬워요다 따댐질 통그래 자다 대수이나 직체 안경 겁니도 수처럼 안경 간주네 급주니 뒤직되게 다는 게 뒤 대별로 전달이야 간주네 그봐 직 절름 되니다 간주네 여럽춘디 그 주고 마타니 그봐 yirib chukchi kushab dhinbay dhinzhegi, kita chukgu kuenchu machini, dhinzhe logda mao jiechung yikso dhinzhe, tatazu manzo zogu sonye, 통계가 나로 나적고 니도 먼저 니바도 도듬 세브치 제국도라 델리아 먼저 지금 믹스에 먼저 지단 채나 옛날에 니가 탁스에 사주었다 니가 탁스나 로고 거를 단다 지금 짐준네 된자는 저는 단다 지금 예도이 나라 돈디 나제 탈로지 납속이 지금 도듬치야 투주지다 옛날로 짐주기 주지치야 투주딘데치 에 딘데스 지금 단 인도 나라 가서 이제 잡다 지다 나인 구동아 이인도 투주딘데치 좀다 딘데치는 직통다 직 탁스에 제위나 아니 먼저 저 장군 차도 그래. 제단이 당부디 계란 도담 체도면은 네 밑술에 원심치. 네 칸에 이미 들지지. 네 칸에 이미 들 터지죠. 네 칸에 있는 들이야 예제 제 칸에 있는 들이야 반나리야 캡다치 스체제 셰유. 제단 뒤 있는 건 좀 추도 마소네. 다 저거순이 이제 먼구도 단단가 지금 연유기 뛰는 원절이 딱정 원절이 이제 와 두들이 이제 통용이도 이제 통용이도 제자 때문에 딱봐 시부드네 기제 아니 딱봐드 감이도 통계나 모르던데 딱봐드게 강가랑가 사르고 동안 제단 뒤에 뒤날이야 균 예배 추고 봐 추고디도 제제 시행이 제단 대조 있는 건 좀 예봐도 뒤날로 드린 뒤날이야 균 예배 추고디게 네가 다세 근데 최고이면 다디 직내 칼로벌이야 익습차 수유니네 야제로 봐 지금 주시는 얘기들 다 지금 짐주다 지금 저거 예배 고려 된자질이야 다 지금 된자리야 그거 요새 고려 된자질리도 상마에 내주든지 통일도 들려야 말자다 들려야 지금 인도자야 된자기 저거 요라 대충 도담 쳐봐야 도담 지금 된자가리야 회야 매배 도담 나야 롭쟁이 저거 된자지 예스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십실 나고 말을 논이 심심하네. 아니 십실 바스들 렌다 그래스 바스 렌가라 뭐야 아니 그라 가르스네 댄저글 주주 마요에 바스디게 장마체 니제포베 바스디게 바스다 니제포베 딘 돈다 니제딘데 유네 디장마 소고 요레스 제단 디인데 아니 그라 디날이야 로시실 로니니레 테즈레르세 로투바야 십시 겸해가 자고야다 양로 듄바 좀 먹어지 개와야 십시 바스니 주분에 아니 로르제 겸해가를 자고 요레스 제단 디디 제브 제단 꾸꾸자 꾸마 개바 디날이야 지난데 주어 어야 멤버와 달래 주야 멤티게 디 십시 십제 그때 비 톱스를 다 주어 어야 된데 임비나 아니 간조 즉 롱에 나로 로르르 리다 롱아 예스나 다 즉 복도는 속에 즉 자도비 개별 속에 롱에 나 로르르 십제 겸해가 저 주체 롱아 예스나 롭지 롭지 리자야 소든데 레스 아 자다디나 인지미지 익섭나로 나스 제가 도스 자체 알리 친구 쉬고 예스

0: 드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층대쿵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시베 레젠디

0: 코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라도 하바 나로리아 키랑기 라도 하바 앙잔다 우간 증비 앙잔 던도이는 키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키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차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키나니게 키해중을
1: 아니 진짜 지원자 유비지 아이디나 쇼먼저
0: 오늘이살 키나니 시아 땅아데 라도 하바 앙잔 루차스완 우간 증비 앙잔 루는 차스를
1: 뭐지살
2: 아야 어제 되면서 대사 처외 도리아 고고 다니 시스도스도와
0: 我是拉达贝萨斯，你请归那老公的苍天青石。
2: 你是二娃同姐呢？要我这对儿子，但叫我姐姐来我可怕点呢。

0: Kuyumani Kablil Ngogui Siken Ki Tanglangba Danzi Namjun Yi.
1: Kuyumani Kablil Ngogui Siken Ki Tanglangba Danzi Namjun Yi.
2: Kuyumani Kablil Ngogui Siken Ki Tanglangba Gejun Yi.
0: Chekyu Mebe Chetin Tang Kabal Yamachi.
1: Gergi Chetin Xianla Mezhu.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bar, Mantu Tunshi Yube, Nanzangme Titel, Yisub Chigu.
1: Mang Yongi, Kablulongo Guichene.
0: Dekui Denbe, Punjung Jungu.
3: Mang Yongi, Kablulongo Guichene. Dekui Denbe, Punjung Jungu.
4: Tandani, Bijin Ki, Chuzu Juba Daji.
5: Zum Jung Tang, Long Chin Dubai.
6: Zum Jung Tang, Long Chin Dubai.
5: Tsowe Pupki, Ling Yewe, Zum Jung Duzi, Dineki, Woma Subli, Mar Sintu, Mizi Yingle, De Karachung.
7: Cha Chang, Bema Tang Tsumbi, Zum Ri Guze, Dermudi, Sinki, Chogo Linge Tsu, Nyewang Gibe, Sus Bu.
5: Zum Jung Tang, Long Chin Dugar.
7: Zum Jung Tang, Long Chin Dugar.
8: Zastan de me central hinke gongham sang, ting di li zin ki nang tu. Zhong kui zong ke ma du wen jun ki zamba tang. Zab san la ki pyoge tu kyu xing. Pyon chung me ma bi jun kang ne bi jun nang we zhong ring. Kang la mar bu xi ba ti, pyon ul ki. Zumji tang yang duen xu gu yin bie san nang yu piu. San zhuo ling ge, zhong rin kang la mar bu xi bie zum ke ma du wen jun ni shan xi nan zheng tu gu chung ba tang. Nga qi r xiong xie ba tang xiong kong ke le ki le su nang yong xing, tang da xi an du xu yu. Kong ni, zhong kyu zum ba bu tun zuo ki kung mi tang, zhong kyu nian xu zumji lup zuo ki lian zin. Lu xun zumji lup ding ki gup chup xi bie tu rim xim chu lu ma jie zhi. Kong ki zhong rin kang la mar bu xi ba tang, chu ri gyo ba xi ba. Ngerji zumri ngeri ngeri xieba tang, gushu gushu xieba suwa, zamchu ka ju bijun nang yongxin. Kongki zamchu ka jigla, zhongkyo zumba bu xiebe tuyidipki erdo si chaga tang. Jengchu ma gi rikze xiebe tuyidip tang, semar xiebe tuyidipki chaga tang. Gubgebe bingxin lokzumki chaga suwa toba tang. Zamchu ka jig jige gi yegi tang, puyil gyuru yueba ma se. Geji bedip gencuwa nang, tengma xiongyo yu. Zhong rin kang la mar bu xie ba di ni, zhong kyo zumba pyo tun zu ki zo ne to rog yur che be, zhong rin pyo dang zhiwa yu ba xie yin ba di ni. Pyo gyur wa mi zhib nye ki chung wo jue ne, min nam la zhong huya mi zhi nang gyu ki tun zi zhiwa se tun che ba xie dang. Ti wa yang xin gya chi wa tong ge to ne, mi cho ne ki gan yon le luk dang tun be sim xi samu che be zam chu xie zhi. Xiam la hing ge ki zhong kyo zum ke ma du wen jun ki zam ba tang, Zabsan la ki pyoge tu gyur xing, pyon chung me ma bijun kang ne bijun nang we zhong rin. Kang la mar bu xie ba, pyon ul ki zum zi tang, yang duen xu ba ti, liu jub xie ba di sen ro na. Tang xin zu nye we gong sung bo re, min bo jim xin xu ba tang. Nam kar kar ma yang tar tur tur tong. Se sir ki par tu lar yang mik dang gup. Nang jam nak bu chun be ki ba xik, pyon mi ji ki nyan jam tu zog bur de jing. Lakba ji ki pyon mi di lang ar, kaler gyo pa tang. Lakba xien ti, lakba wadu jubbe kungman lian xin tu. Pyome ti kane hingra tang jie lupu alo gip. Gipa ti che tu kungma chung chung di rangi nangjam nakbu wadu bie. Tine ku gipa gyo gyo ngang, xiongpyu zizi zingke nyamgyul dar mi chwe ne gyo di tar tong yu tu menang. Li ching din ki yar zok zok jie ne renglu toa ki kungma jak zam jie bie Tiblingne ngubu changzan xinba xin. Geba di chuse chua tang nyanjam tu ni gibu kukbe pyome ter da zam che chi, koba kaji di chi mebe nesu kyar. Pyome ter ge dongam yangna nyudu guma jinti dongwa zhok yo zam. Tabsi yakshu ni guma sungi si ge ge guti shenyam. Ku ge ge chib chi be gubsu mi mangbu si ki kola da xin yubba di. Te chu du geba yubba tang pyome yubla. Na xun yu ba tang, ge bu yang yu. Ma xin mun ba zhung se nak ba tang, cian la jang zhung se dang xin yu mu. 로위탕 미그니 요아지도 대숨기 최도 그 양기 콩마티 랑한 낭의 수준에 나량에 그 믹든도 부지식 뭘 힘림 제버더비 존나 게미 그 믹 당면 되라 당장 매표버 디마타도 양기 류부로 부지 포바르토 게디 코시체 파만니 강제 체거사 그 타동 파만니라 시슈 줍투미 타동 정춘 튜베 난공규 강제 체거사 페메티 레베 난 북삼다 믹지기 킹규지 단다 코란양 페메티를 용수셈 쇼르휴 가조아직베 급수 닌다르 셈바 신두 기베 모당 메지 타규기 부주망부 기규총나 찌마롱 타동상라 왕웨 강바 킹미 카시에당 최신 총중식 자티카시의 수업에 가르 미릅숨냠도 도쿄의 심재미배 소화 기기총나 찌마롱냠 게자 타토르 코웨 그 믹당내 신진남 공주 초수 조케 미구르 기민 따짐 치냐며 독주응앙 믹줌내대 급대를 철티 개바당 대내 짐신 찰바 체루친 나와 경배급 루프르도 닌가 계속 냠배 무저식 차출기 반나 용스캡 멸두 얄랑배 표미지기 계슈 침뷰 무어 두급 랑길루뷰 샤니장 축잠기 표미티 랑기 쇼윤도 유바 신신도 대갑 메다워라 우린당 드르시식쇼 최제 토웨 투지디르 한가우이 채문니 장알친부 딘르 강이나 그 메고르 초수 규주급 딱다 로저스 규킨 메고르 장도직 법수수 조르신 유보통 디모르 민남니 추글루에바 신도 바스 달살쇼 빵알 댐베 미테다니 육비에 과칼라투 바스 달세 닌람 곽체니 민잠상시 李清林党召我的 바스 매경 略读체와 대다키 바스 달캔 매고르 년도앞에 겸유네 조쇼르당 곽쇼르도 매고르 낭직 매고르 낭위기 창간이 대외 섬유리 대신 강사를 미깡라당 고유킹 그 깡바니가 냠도 죽듯 매바라 깡바직살 마릭바라 윤식네 매고르 교구축배 자당제 대부분의 지교 수조에 매고르 낭위수 주첸부식 팁 Lepiyo nangki zayang zhugzhu tangzi pardun gyachishu zhuwa dar li qin lingki gangba jikbu ti tasu gangba xianti chisu zu tubzang chung. Lampardu nezu mikse jen ma tuzi chotzu juhlaq zam songji gongzhu ru lipchuchi. Cagbar tuwa ni tongwa danna tege sashin tuwa zhuri miki war yong su socha giyu bada. Socha nang chuji ki king. Chuji gorwa gyabzi ngui ki charpa pepkin yu ji kuedu. Teta samlur kurgab simba chungsi ling jagbatang zhonayang gyebati mikdungi gangen la haligyu kang yudam. Chotsu kashi songji gongzhu yi yudar ngowe namkatang yangxing gyachiwe sisi tongyi rinyam. Bungbatang bungbi chudang lasyatang lasye par yamyumtang kachur ngang lupu zhongbur ne mitumu koni mikzumne nitu song. Koni li sikab 개바 탈마시기 뿡버를 내체디 내협시 그 개바테르 공바 마춤시 시에바라 개바티 개목교 잠체 메고르키 난도 까차 튜브 휘바다 날신 창가 신두 체양 크구스 밑네 고추통 뒤에 고춤니 진삼수 추최왈교 그 고쪽경앙 마치기 대비 미고통급 추최삼반니 동삼장지냐 Tena, chilma mine jimba lindabche. Gabdir kue poa nang gulu gulu si jachashin. Nishu kangyu duntar kumane pali gambu shiki duntu zamchung. Mi shiki gangba chiri kyang zamchebe, geba talma shiki rangsar dedab. Chenzamato li xin lingi gangba yume dintu de. Geba di ngodong namla tashin burdu tunbe udu rong zamche. Li xin lingi go tune degab. 딱다 통외 랑기 파립네 체가 개바텔지 파립 주급 랑기 모던라 처슈르 시켜 강라시나 경큐르 때나 머시티 축다직 김바 민두장 벙투 쇼자직 묘미투 바 민두냐 개바티 개목교 잠체디 르부 쇼아직도 쪽잠강 사둔 첨부 튠답체 리친 딘기 캐모 쳇쳇강 랑기 쿵마 대가 샤네 대토도데 그 발립 라도 켄네 양결 콜라 쯔그다 양나 랑기 무디 사그바 마시 개바 대상주 초수 좀 죽잠다 랑기 류르 좀 죽잠체 티니 그 상주르 조차 미디웨 칼라스 규민도 지셰바자 코니 냠뇨 휴베 냠주바 식제도 람초스 큐르심베 공주이 고지규 냠네 콜라케체 셰메 그 개무츠츠 체벌레 레메디 코니 국부시캄 양나 콜라 담네 첸튜 메바 강이 마시 개공기 치주 제신 셀레 준신공화다 서신 신표 모터 명을 롭팁낭 호난탄 호비스 균이니 주시기 방주 인시 그바 기린 뉴스통 메콜 기군 치기 격지 충충 기견연투 포모카지 개목규긴 셀레 르신도 리친 딘당 로냥베 슈누시기 모동도 토르베 번부두 교류여바다 내공 땡도 양 만당 튜베 토르바시 교류여바디니 시우당 자와라 체두 되메용아 냠바식도 난 리진리니 토르바디 되지 듄두 유베 포문티 오돈토 척추 토르메용아 냠니 심체라 포문티니 가주 케미 킹싱 케무 귀긴투 라난기 박립 고르무티 푸디 카르루 급들 리진리니 푸디르 착도 체미기 유잠송지 근내루 딘드식 심바디 미식기 숙제 양일라 마듀바르 개치슈니 랑르 답베 네법직 요괴바티힌 니마샤르웨 코툼낭 차와응아르웨 체르송 샤니마탕 비라당 신도제기 지마 뇌주 지마당 짜네 랑랑도 추르 샤양 태동 지마 샨식 요괴바티 리진딘기 급직진 이와 지마도 지마티니 딩아 아메 빵카르 두급 놈용와다 제수 리진딘기 뇌부르양 지티교진 지티니 지중 따라 지도 덴베 민남기 챈수르교르 그 라량 진놈잠 체지 디니 아마탕 난공 유기 지당 자미 라듄드 샤네 차 개브르 체웨 삐따르기 천하식기 디니 강기 지이남 오 딱다시 미 류치시 류치 미 류치 미 류치 양 창마 신부 유미 시디 라라 신두 쭉초와식두 두베 칭인시 주장 태워민도 그 칼리를 랑할 경내 능훈 랑할 기가보다 우식 무지 중세 모자기 강라시나 人이기 류장 장마클래유 류지팀자 人이 라양 유바르니 류부니 개차당 넘주르나서 튼투바 마세 대동 류지팀자 양 튼투베 눈에 얌세 기급식도 냠 우린 진심배급 표미둔두 깔라 잠베 라샤니 튠바다 그돈 춘지 뼈모 파르도왕 급투 매진 주람 사마닝 세부시크 강베 세무진크르 미 독지 땅슈 문세트 리진린키 무투디 다마표발 네무 랑키 미탄 강다 신두 니웨 마데 랑데 더불추르 고띵네 야르뜨급 포무티 말리레 마통식 말리토 토르바마부 카시에두 그 뜻십 지배급 콜라 듀사 샹케 슈누티 류부 중시 귀신 리친 링기 뿡바 귀네 포모티르 윤진 예 유잠네 그 라리앙 포모티르 따신 따신 고투 리친 링 중시 얌체께디 고 잽두 난네 포모티르 때 포모티르 믹스의 강야민두 대긴 통외 남주르다 직바치 갸시 년잠 기푸티르 때급 코니 모두 마불 춘네 모차웨 추이댄시 가초아기 랑기 삼루 슈즈 비여바 데프르낭 그 라리앙 포모티 코네 강파파르 미팅

직대배 고천사 마도 개 슈트 제바다 모동르 차샬 개바 마세 모차네 메고르기 기군의 총규 삼바식 중 랑주 탈레 법에 뒤내송 부당 보문이기 개발 치슈니 보물 다르 다센팅지 용와티시 총규수 아메 고고 수수강 생배 독도 니금 동와다 니마카시의 투균당 민자미 니시의 송지 ngadgyundar yinpe chona shikki. Marim lupjindu lipji, lupjua punamgi datu lupjua pomozor tuyente pejene nyaguchi. Gewe lupjar durin, lukam chodin lupchen yume, genlaki jina rangchun kishi lupchi mechi. Tuyendu tegor, shendu chenpu gyujing ninka pala chana nasuaki. Nangung yudang shibji, pumegi lupur shidua kangzam chungme, 대다 상마 치주 점례 대둔 균의 탈침바식 뇌매 난공주기 긴캄 대주낭 얌센 신투치 얌센 치점치나 이왕 초슈 대점치와다 기배 거슈자 치칠조 미균기 포무티장당 타 신투니와다 라시에 낭유수 착지 경무시 교가라 착지디 태가라 근치발도 장두 그 따마표라 따양만두 대달대지 아마르 진주어 만체바식당 난공 유르 진주어 마체바식지라 랑기 미글 폭두 땅와식양시냐 고징부 푸르신 되수 메디웬강 같이 디치 메바큐르 게디젤 협잠유나 딜라 유아근이시 게디 쇼프 뷰불 협잠유나 몰라제네 치르주초 대달 삼로동 메그 랭일라 굽주 투잠기 나공식 유바마이나 대가를 중세 뒤에도 주장 랑기 쌤도 쌤수식 용의 제냐 대마르크 얄랑네 포무티 뿡벌 칼릴 작전 제보다 살라 조무 죽점 제지 치대경 마록벌 미 와르투 주 그 포무티 모동 통면 뒤라 포무티 제수 제미지 힘면 뒤 포무티 믹다원이 치켜내 몰라 죽바당 직중시 고 모차불 교류라 포문티 대회장 모차불 교류 모차외 민이 냠도 좀나 모제난와 나르웨 시르 조시 강반니 냠도 쇼외 사제식 때네 많이 미카주이기 뿡벗균의 침바 미신바다 미카주이기 뉘추 지문놈바 미신바라 다르 코좀다 니네 듀사식 니잠충 대리격진기 지문 하루에 치신 폐질상주이기 년잠도 인바르니 차긴 촌나 포바식 임바르니 급티르 상주도 존듀 침부기 그 창가 때문에 낭투 주월에 마르치시 치사되네메 우충한 상주나 주워다 우메 동와 경유 침바 땅지 제도 상주기 곧게바 마세 우린 시경당 급티르 믹수르도 룸바차네 무드베 나와 시경기 멜로니 슈타잠기 쥐람토 디린 데뷔 쥐슈 디네 제마뇽냐 디니 네주 칸저 식제다 미망부 틴저 람충충 딘제 도아 참가자 그바 강이나 제수 세부시나 탄데 튜수 고구두 탑세두 마큐르지 메코르투 메뚜 녀쯔 메코르 튼 제수양 메코르낭 롯디네 민뚜 기타 탐지 난공 유기 클래시 최종 립지 종종 두지 치질 송싱 롭자 양추 로위 동르 르부 중세 대로 송나 중외 가소롱앙 칭아 추차부 쇠보다 짜책 속부치네 마라 양장말 샤르 마시 공다 미베 막체디 균구 냠무 낭유기 생배 파장쟁기 뚜크 툭차네 균마두 첸쿵두 족지 쿨루도아 니부 투접체경 진비낭 차 퉁급 저동 피제 전야 축금에난 방잠 제배 식수망부 추가르초 그 콜루티 제규도 잠배 유잠나가 차괴배 콜루도 디 태가르 토르마 표경 지치 쇼부탄 싱로소 강야 많이배 타고르투 미유미 민유식 제지 디위처도 돈네 독배 지버다 돈자슈 키나쿠식 규원과 통외 뉴투힙 유잠네 믹대급 키티 쿨류 독부 칼키네 특링도 규바다 키치중 망부식 대제수 깨졸탕 제네 장
ཚོད དེ ཐོང ཉུང ཉུང གི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유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조진 긍중토 동금이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Zastan di mesin nam so kung kamsa. Tanda kina zu siang gu tsukbe li zen dini, penjong lung ching yin ching lekung, pege lung ching tolia gui du shubbe choe lam ro shibbe li zen dini. Tiling king an zu li zen nalo le pe rang gyong zhong, ne ri ngong go chun zin dine ki gen suna di gila, din ji shi yu, gila kamsa.
1: Kung kamsa.
0: Le se, gila da ngan an zu, ne ri ngong go chun zin dine su du zimbay na ta, na zi mang bu ji ngong go chi ya ta tang nisi, ta ngan an zu rung chung ki nu zi la su ga gen che che yin ne le, ta ngan an zu mi suk si di tang ina ra kan ji te gita, di tang li ya gen lin yong ya ta, ne ri kong rung si, ma yung ya te li ya ngong go chi ya gi, ta din zhe gi, chi zha gi nu bu den bu tang tang nisi, men ju gi rung sin den be, ta din zhe gi, le gong gi, ta cha le si ne le, din zhe zo, din zhe si nang go ri zhi ba le. Lise, tindri yin zuma gila ge, da tiri nganan zu cowe lamro ge lise na lo liya, da zu gina zu li gong ki, da qile tan tunbe, nang tun kandri rish tiri na yu nal.
1: Rang chung ki nyo zi chung bai gup su, ane ngan zu, kandia le gisab chi gu bai gor, di zi si tiri che yu nal.
0: Da gila ge duk sun du zuma, na rang chung nyo zi di yin na ne tapar, rang chung kam di yin le, da gu yu xin yu bdindri xin du zuma yin le, da rang chung nyo zi, mi ri ngu na cha sham, nyo zi zi cha ya yin le, nyinga yu zhu du zuma, da rang chung nyo zi di po gui gyu rin na lo li ya, ngana zu mi ri ki, gyu nori yin na zha, ce so yin na zha, keng zi te li ya da, gyun zi dindri yung go zhi ba le. Dindri yin du zuma yin, da ngana zu rang chung nyo zi zi zi di ya, ce dan tun bi ce ni xia bi na le, rang chung nyo zi zi ya di na, rang chung kam su chung wei gyun di min bi, nang zu xi yin du zuma yin, mi ri ki ce so tan gyu nor, tang na xin, rin nian kuru yu so li ya, nyo zi qin bu su gu yu bi, dindri rang xin chi zi zi ba le. Da tiwa ngana zu pyo yu da buri cha tsu mi na, pen chung di na, so bi yu sa tor na bi dindri jing bi ta, sa xi ki chub zu di na, nyok zing chi la, nyo chu ki kuru yu ti nyam xin yin bi dindri jing du zuma yin na, da rang chung ki nyo zi di na le, tuan mang wei, na dindri jing du zuma da, rang chung da buri cha tsu mi na le, yom yin na zha yam me na dim ni ta dim yin na dam du churu so ki sa shi ki rung chung nyo zi di yin na le gyun du tong kyu yu bu dindri shi zhi ba le
1: shi shi
0: dindri yin du zi ma yin na nganan zu rung chung nyo zi na so ki ke ju de ya xin do ta dim yin na nyo zi di da keng du ge ma chung ngon go ta da chung bei gup su yin na le nyi yu qi bei xie zi di tia li ya lop zhu na mi na nganan zu rang su su ne se da kim shi di ti we lik bei go ne sung gyung qi bar rog ram qi du bu zan ma se na nganan zu dindri ji ki ke ju de yin du zi ma yin na da ti ring ge nganan zu cho we lam ro ge le zi na lo li yin na le mu tu da dindri ji ki ka res na nang tu li ya gyu lu nang ya ta dim yin na da di rung chung nyo zi la so ngong gong kandre che gu bei te ki gyun shi li ya gyu lu nang bi na da chang me tu gyun ki cho wa li yin na le pen do qin bu ju yor zim ki zi ba le da rung chung nyo zi che shu du zi ma yin na le da zo di yin na dim ni ta dim yin na ki tip zi ba le da te zan ma se dam du churu la so ki da ngana zu rung chung nyo zi ta da dim yin na ngana zu chang me kien se da sa yom dindri ji gebe gup su yin na le da chi dup kandre che che che bi na rung yi ki so gyup tu ya ta da te we gyan mi shen da li yin na le pen to bu dindri chung mi na yaqbu shiraa yorisim giriba la. Dindri yindu zima ta tang tong ma gila ngani ge rang chunga nyo zi chu ne zo di na sayum di gebdu zima na nga nang zu kandre se je yang tabwe go ne sayum le yu tab chebe gor ki nang du dindri ji gila ge ngu zhi na ro na shu gyi la.
1: Lase, ani sayum gebdu nga zu yu po tang du ne tang ye se rang ne sayum le yu kong du chebe tang.
0: Nas.
1: Ani sayum gebji gong yo sayum ki gebsi ne chu yo gui ba.
0: Nice.
1: Kesi nandu de go sarun gebe chi lamsi mese ya sun de tang kangbe go chi ne chi tuan go mi kwa we gen lin chi gui ba.
0: Nice.
1: Na tang tong ma di rang gi rin ni go lu sung gyo ya bu che di ni jam gi kim che chak bui wo du ke ba bina yi gi chi se di bui wo su ta ni di wo. Na chong si zi gui sun de le cha chun ba cha xa na se ta bu go lu ke ba ya na kyanki su tang, buklan mang xin, ji yung rin xin likbe, sang ju, yana ane, tab zang su nang du kaba.
0: Nice.
1: Kangbe chi zikbe, zikbu chenpi wo lu tang, lo ge par, je le ka miru wa.
0: Nice.
1: Kewe kyang ne xeba chishina, to gan to pyo usu ne yina, dine chong miru wa.
0: Nice.
1: Kesi soyum gip tu zuma, lop ka na yu ba chishina, an lam xin, ane, go lu bar gup jing, mi zubm di, jok zi wo kaba.
0: Nice.
1: Jozi jamtu zubu deba su.
0: Nice.
1: Didu zumba anbiku goli kene goli sungib chikudi ini kechim shirisha.
0: Lise.
1: Sanyum gib sachi ini lamsin kurim denbe gone chi din chi guibitang. Tegib su unpien zu changa dene gib gimindu.
0: Nice.
1: Zugzhung uibu 진에 주고 언록게디 난 큰 죽음도
0: 데록게
1: 텐티 서발
0: 지지
1: 디난 죽음도 안 강배 치르 사용게베 투수 온 상랑 톡부터 토스 강진 티시 도군토 로규체 강배 친구기 시구 강탄 삼바 더 큐칭부 광고 패스발
0: 지지
1: 안 티시 년가 치외 원제다 발라 외 외부 내유제 당 강다 진토 카키고
0: 나스
1: 아니 사용 개창샤치 양 용기 추 밀르뉴스 미수웨치 급대 라양 경 슈라속베 잠도 조미로와 게디 사용 개투좀바 랑코타 로코 미코체기 낭투유시 아니 라교 담불송네 게메당 딩메 미웅웨 치고바 티당 투송 독치소네 롱네 밀 메규 미웅웨 원고 치고바
0: 나스
1: 코초 대조기 도치 초기미 봉보 듄테키 굽디딩 돈니네 아니 고타 모동라 송교 치고 도치기 춘초수 칼로베 주비츠 봉보 듄기다베 굽디르니네 아니 골로 송교 차고 도치 당 겹로네 대위미 라고니 더군 송교 차고 마세 뻬무 야갸네 트바르 송교 차고 신 도통 아니 속부양 담보 지내 되고 나 사용 갭 차치 응어 람세 랑고네 법디 양심 갸치외 사자 최고
0: 데셀 다케라게 두세 모두 쳇 규제 이민을 랑난주 사용 갭 규림 나로리아 키시키라 랑고르타 미콜라 속나 로리아 대유빈에다 군데다 만저외 쳇업 딘데 망부시라 두두알라 다딘데 두즈마게 대비네레 군데네 안난주 디티에기다 시자야 토나 제와디 개심지르샤삼기 카이스나다 디나 로리아 카쇼기 대단지 인난다 야메는 안난주 락베 크레슨 치조지 이민에다 군데다 켜는 만저비지 타남부디나 치즈키랑게 고인나자 야메는 크레슨 동발라 소송겹시야 테리아다 안난주 첩치도 제외 페륜 첨부스튼기 동알라 딘제 인도즈마이나 랭게 수이네레다 게라게 콜롱어 주시베 낭든 디게 셈네가 템볼샤나야 타양나 주 친중급 수당나 주 내주 컨데지 되메디나 상마에 미심지 인도즈마야 디터부 내주 다딘제 용백급 수이네레 정이 키 정이 송급 체토브지로 발라 대외양양나 주 누쇼 용견서 정이 삼마세 정이기 치리아 유베 겐근 타 치블라 소르가 송급 난토위나 야우시라 요리슴 기르도 알라 딘제 인도즈만 랭게 수이네레 콜슈베 낭든 디데알 야다 토나나제 이네레 치수 내주 딘제지 체베 급수이나 야 장수수 치솔이야 송급치야 테리아 펜비식 튼톱 규저와 딘데 싱글 다 대자마세 가난주 사임라소 제베 튜림 나로리아 콜리아 슈임나 진치제 디더빈난다 디게지 킹고야 타야 가난주 딘제지 사임 제베 규림 나로리 이네레 타나주 습습 만나비나 소임 랑게 튼베 뇌지 디자마세 야 가난주 뇌지 신르발레 접단르부 딘제지 튼야 이네레 닝가 차주르발레 딘제 인도즈마다 게스난디길라게 무튜네 다나즈 야사용 겹차베지리야 야 나나즈 뉴즈딘제지 이네레 쇼르도 퉁고르발라 다디 지게 나로리아 츠생자이하시지 쇼르트 뉴스 세슈고르발라 다디 유즈마이나 사용키 쇼르트 뉴스 세아디나 조 사용게 겐체제 중원 뉴즈시 럽탄 짐부딘제지리아 코고바 베샤샤제 슈비나 추균타 미균 당나시 갸주 쿄바타 리딥 뉴와 디시인의 담도 추르타 Tuglang Chir Shoa Tang, Kiju Rengsinki, Bakso Solia, Kogu Gurbala. Tasayum Ki Shortun Nursity in the Chungdu Dongam, Yanwen, Wungo Chibe Chilia, Yan Kunjas Chibin, Yawibetelia, Gelag and Mutunanganzo City Narana Shuin.
1: Lisa, any Tangputin Sheba Sashan, any Gunyunga, Balanceba Chibe, Kakibji, Lukungi, Luku Juba. 당 미쇼웨 년금에 부속고라 로체 피주 치미로와
0: 나스
1: 매균 중급 사토도 그부 로네 네 아주 룸베 카다 누구급아
0: 레셀
1: 룸부께베 도초기 초수 깨부 군네 대자 구도 줄고바
0: 레셀
1: 니비디 문에선 아니 년가 치외 문제 네 땡케부 샤고야디
0: 레셀
1: 南都预备在公园这边的车上呢，清酒酒精死亡。
0: 是是。
1: 他张西女部堂店边将我，哈将几部预备我一部。提醒吃了我这这店铺上呢，给我汤，七十吨吧。羊的米头都长呢，明明跟从我借了，贴了我过去过。
0: 嗯，那是。
1: 说不定我那些呢，俺那把浪上羊的土田为书记，七十万年最穷气。 아조룸부탕 Nice. 초부디 응원에 차샤는 시중기 응원춘인다 년에 뒤도도 년게 자국내 치딘 자국요
0: 레셀 오늘 길라게 두스 우주 차수부시잖아서 조디는 난주 삶이라서 집사회 제리야 양은주 능로난다 야구모 주민은 더 쇼트한게 뇌지 망부 중그리지 발라 딘제인도 좀 많이 권리야 길라게 순배 더 낭튼조 카투 삼딘제 지리양은 난주 토나나부 주제이나 양사용 집사회 제기 더 쇼트한게 뇌지디 뇽도다야 탄탄의 맵소야 테리야 팬도 챔부이도 좀 많이 행게 수인의 디테리야 토나나 제안 디더부 정충기 뇌지 충배급수
1: 让叔叔的谈谈谈的是人一起勤杂拿落给他生不如长美的谈个气度听这个能对其天都出名的也不是他有的生气是吧了是是了但杨那组三月节别各书开始强如我俩男人那个男主生命的迹象是这个拿落是吧了嗯其实我给听这个可能是的是我的不就有的怎么样呢杨上叔叔让给我跟着现在也会被贴了给他给母亲呢都是你们就拿落那书音了
2: 其实
1: Nice.
2: 米线起胳膊骨骨，绿树娘擦，嗯，七百七头，他过，嗯，还将听见一，嗯，然后，电器，嗯，当七六个米线起，规矩七八退次，做把糖接不，做我这个强了冬年七日了，你去规矩坑头切过，那是，他米肉也是，嗯，米鱼切，给不年线起，搓土不糖，叫土把白过。
0: 那是，他看了呀，给那个都是我最切不拒绝的呢。嗯，所以我们给不差别几里呀，是吧了？叔叔特别来不及了呀，可是那没我来说，他真的是我最别忙的。可用给他叔伯也跟前没不谈的命呢。我那就可是那日本的唐僧也被隔离呀，他叔叔可是那母猪，他从那些呀给热的不就是吧了？对对对，怎么那没人会呢？你嘞，什么时候切给切呀？他那些看了呀，我最切不能先切切给谁？没忙不急，你们都有没呢？怕说什么时候再那呀，是吧了？对对对。
1: 양안한조카레스나
0: ti chotup zam tup zam ki din regi seri chi pecho che che na ta chi lo mi ra ni gebya te ri ya du sim ju nan go ya de ke cham ji ri ba la din re ndu zam ba na di te gi nang du di ge la ge kon ya nang du cha su bu shi ra su na su na chang mei ne le ta di de bu khar sin ne ju che be ge su yang kon ya ge la ge sum be tup shi di ge pecho na bi ne ya bu shi ra ge ri sim ge ri ba la da ti zam ma se mi na saim geb sa be ji ri ya ta na ju chi lo ne yu be mi su yi ne le kan du ge ta du su ro ge na ya di de shi nang go ri ba la din re ndu zam ba ta din re gi ne ju plus habe ji li ya ta na ju ro ge ge des che go be te li ya mu tu ne ge la ge se ji na ro na shu yin
2: ning ge le ta we mi ne rang we gi de cha ge ne chi be ne ju wo ro ge mi ne ne di rang la mi xian ge be le ga shu de chi chok ba di kang ge sa wo gi ne yu be mi zui ya tang zhe da ya bu ge di ro ge 고고블레 Nice.
0: Nesel, nanan zu dinje gi ne zu tong du zamba ina chilo gi mi ne le gem du gi samba din ha chang gi chob din de shung ri zba la ta ine le khon li ya gi la ki rang gi ngo zhi chi be ne zu di ge li ya yi se ma che yi ne su su wo zu ge ta gyo zhi chi mi ya tuan tuan sam je ta tuan tu lu mo tu lu la be ya tian ya da din de chem ne ya go me gi zba la ta ne zu ang yi bu din de shung gu du zamba ina ni bar du si ri tan tuan be guan yang nan zu mi ge ya di te li ne le tap tan si ri ri ya tuan go ya di ke chim si ra ri sha ri du guan la din je yi du zamba leng ge su yi ne le khon gi ta nan zu 我就学呗，能对地里里呀，突然难在呢，地特别人中的女子穷白格数，人一，大概是那女子的，那边穷白一年着，也没得人一，特别了不起的，捐钱买回来呀，人一，有个亲戚给米吉给我那一年嘞，地特别捐血的呢，你把土落了呀，有个不停的写下什么给是吧了？但这咱妈生个男子人中女子恰恰比那那个还讲给忙不，他可怜呀，给啷个男人给我就钱呗，能对恰恰比那嘞，做的呢，所以我们都不用人中的女子穷白格数个男子的，说给我看。 这些人说说接到看这些人说给他们去军事的这些我就学习了人家出了他当都学他们是人员说给那些准备各式的但人家去人家教不他也没呢平时教不起的这些先别呢他们就出了给他们当那些当都学他们呢人员说给那些准备各式的他平时说给他们这些学习的呢让他们就清理他们准备过来没接到准备这些新规的这些来去托他们那些没有用
2: 所以你最忙的是用的是吧了对这一段时间第一天的呀当然最也肯这几天的呀一时不能够被贴了给那个母亲两个作业谁知道哪说赢了他谈不定我那钱呢三年头不贵吧那是嗯别人吃什么的人从女子的穿着怎么没说你那两个人在给是吧是是了那看起来没被年头给被送的七对什么引起名字三年头不贵吧是吧了嗯给你他好给苦有糖嗯让给你是来一些别的
0: 杨大伯，嗯，过年年月吃过呀的，多吃是吧？是是了。哎，你不听我那些吧，吃些，过年年个来芋头吃过吧？那是。除了糖，嗯，糖都熟啊。人家话了说，给，嗯，人穷女子，但是月不写钱，过年啊，得吃啥工作，嗯，不贵不来，嗯，体重吃不糖，嗯，过年了吃些吃话说，吃米肉啊。
2: 那是。
0: 嗯，说不定我那些呢，啥看。
2: 多少吃过吧？那是。公牛杀多少？嗯，吃完，伢那啥新店别做准，多干说，再那年月吃过吧？那是。熊是汤，伢那嗯，除了么说，伢个吃完，啥红薯点米肉啊？
0: 那是。
2: 吃不定我那些呢，嗯，这大钱米肉啊？
0: 那是。
2: 熊子尾巴都弄米汤，三年的给是熊啊，伢那肉叫雷公汤，这娃扛叫切的，人家给你鱼汤，你煮你是熟骨？
0: 那是。
2: 嗯，扛土给卡巴龙马塞巴。
1: 체네 아니 치료다 저화 균형 차고
0: 나스
1: 나부터 영원에 세는 교제 준준 차고
0: 나스
1: 로교 제교 국배 규림나 추상모 당 대자 당 대비 세리 제디 대다 비주 제교 준중 차고
0: 주송탄
1: 예수야고 깨디 엔심칸 대부탄 류기 송수마냐바 체고이바
0: 나스
1: 다 초부디 응원에 신 대자라 토나 체고이바 대자라 토나 체고디 년가 체외 락자탄 탑시 비주 치미로와
0: 네스
1: 투송수 아니 니코키 쿠유탄 넘실라 뜻이제네 투도도 년가 탑진기 집에 처치 체고이
0: 네스엘
3: ཚམ་དེ་ལེ་དེ་ཐི་རིང་གི་ང་ཚོ་ཚོ་ལམ་རོ་ཁེ་རེ་ཐན་ང་ཁུ་དེ་ཤུ་བེ་ནང་དོན་ཆ་སང་ཤུས་སིམ་བི་ཡིན་ཐེང་དེ་ལེ་ཅན་ཁི་ཤིབ་ཤི་ཆེན་གུ་ནང་ཁེ་པུ་སང་འཇམ་དུ་ལ་ཐ་ང་བ་དེ་ཅན་ལ་རེ་ཙུམ་ཅི་ཐ་ཡི་གུ་ཤུ་ཁེ་ཅོ་ཁ་ཡིན་ཐེང་གེ་ནེ་ཐུ་དོ་ཐུ་ང་ཚོ་ལེ་ཅན་སེམ་པ་ཉུ་ནེ་ཁ་ཅིན་ཆི་ཤ
0: 基础的工具呢，基础的创业区启蒙式个别差距的测试性一不同。听你，基础的推梦的创业题，观点堂、苦心点吧，观察界永业堂，中华青部一边。基础的级别工具呢，基础创业区二百同送个别差距的测试性一边。一人亏些点不同，先了让人去吧，积攒了当借去吧，苦有了送用去吧。
3: 这水质冷了，送子血也替你苍梅文根引。啊，看着了，看着了，中不了你打，真不打。已经你妈三下。中国古城有干呢，通过破解代码，西罗纳。既然这你得了些两个女难处，西巴朗长，连我结果子，除了我积极。
4: 全球农村年轻联盟，团结农村人，谈到减少煤炭的钱，我做个人。
0: 超过清军车更看不上，谈到超过清军车，先过车不离，介绍米多里城市。铁林根村里城呢，阿美俄罗塔那么热，最西边农村看你吃的血液。我里也超过清军车，阿美俄罗西边农村的，先是那说。
4: 原点点吧，原点啦！该有原点没那么，将近近吧，没多啦！该有下张铁蛋米。日本他们养白，落出去当顶顶的，每日去牛骨山吧，他们去。
5: 抢糖子为蛋白绿啊，给你不稀奇，落个糖浆去，吃的真的蛮不错。
4: 喜欢，满足，幸福，开心。
0: 超不清军草，公看不上。俺村里在那超不清军草，日在我们市里拉龙城段街超不清军草的片子别的街，看电视电视。铁岭俺村里在那阿家街建造西镇养猪场，别了，很多区别路线上区别日在忙不起彻底签约了。超不清军草搞不起约是玩意。
6: 天马村呢，超过清军村，俺这里才能修建。假期龙城段街三庄那么的人，一个人在两区去就搞事业的。天里俺这里才能西侧国际学院的中间呢，每季一日堂开学对面打个月饼呢，堂头感谢团呢，三十来新个人。现在俺这也穷对那些让了干班西侧这边给空隙家托币呢，也不要的生计了，旁边看了年别出个也不记得，给了给老们也不去瞧的。
7: 新建超过群众村，俺们路人送别进站出白路嘛，等这外地人穿完衣，别人呢也来去点给没得吃，明白？开店同那家我都给予，今天给你忙起哇，派出给予了，结果准备去做，却把前边谢谢他们，感谢有家，后街提醒叫我张妈谢谢他们，是九九月份。 给你整理妥，贴在门口门。想让俺住进这路住村，先给照顾群众做，洗洗锅具，洗车洗我住几个人。

0: 루시 님시라 다스라 루단기 요구체 디링아츠 아메올레 낭체지 제베 낭턴 상슈시서 저구신준서의 야든기 쿰답시지 자이 당스거니 차로롱비딩키 방불교 계세 저구신준체 트리나 빌로타시에 다야설가 비유비나 안체리 제니 정이게 지제 옴세 카디 야구치지라 아차게 지와 저구신준체 리체나 슈제 야제 롱친등기 센저서 냠치슈규 듬베장시예 샘리아 무트디 나마 지즈시베 낭첸디 선신하셔
1: 나망직취

0: 本种龙亲年轻的问题对外龙亲呢看到本种三个娘大的前属
1: 本种龙亲年轻的问题对外龙亲呢看到本种三个娘大的前属
2: 三个人的公共上第二年平台也被自己谈见到过别自己居住人事变不适应
3: 听地里先是给能团总体我求而别本期撒腿变修不他狂别召回我愿意去组队切切别切这里前谈想到重点车业总体那一团年的电台行找不求不浪头居住切断切别过去给他
2: 要用的写着某段当支部以次年特别让用着女杰里的团所当支部以当作用下去那这的撒腿找谁能不加上的相别从事他的动作了团建才会过了
3: 严青海一来自重点图青阳团列他成经变修配给动车所了都心难为过
2: 刚刚是电梯让人从西雄去军内从头作用难为过了
3: 教用去西林着这吧在这就是被针对去目前切过当个送着求求求没藏么着这不切切别着这针对就这为过所行下面的听地里曾经能团习着他宣传他
4: 我军儿啊别蹦极撒地变成了巨大空别周围恩怨居住对切
2: 那年让人的如今做点不谈教养所如今的军队七个人生机遇明儿啊陪协助的强度了某吃一行难度落到都被感应不谈那天的听了不进去强大所的谈所以军队怎么他敢所之间的推内扩展起住机遇这个总给新南的扩展派的团队扩展局新中国内地团队的队内初步那么多解决了这段结局不适应下面了提高的增加的深入呢对于兄弟这个总给新南都三多给你们国家的东西我都追过的新南都落到对面来了这些平面处我都追过的结束三个代表你们的组织不谈选不出如这一段如最多二级别苍面我懂了高位总当求情也不适应。车业总人主不详做当中最聪明电信这些地。
5: 现在让你打比呢某个的三个等着有的有的学科做的有的学科你的年多年早几路存取了那天你家哥哥孙上其实来就接着的高北的龙天所有存取了让人那电梦金卡罗列那满站着金卡这些几年间的罗列我也压在等这几天的人。
2: 人主不详呢车业总给那些团队作为车业不谈啊相对用的南京的军队母七支队弄下甚至不适应。听闻南京吞不了七个月被干了从来没听说用过没。另外来呢虽然上接不得趟车系头被新个说话新来了这些协助西人们都做不接大概吃这个点被吞不判断修迁起源不适应。这也不总人主不详单位的书记黄军吉母日吞不加盟团结了甚至于。忙做出错点起内当年行做不配提名女主情景开来了从个月别用不也不用个月节送不适应。人主不想托努力也不想听听参队内的团队一二组节目打着偏见成为温存则不行。三队主持的团队离不谈人员兄弟做内参戏不能上局内来年纪参贵职业总督团队团队偏执也团不成为不适应。参队总结的职业总体总兵选拔官校聪明你同修过旅游龙舟的让教中单位的师兄去陪着自身内的阿拉行住设备堂团队间的规则的作内设备农场国主不堂让教中新的策略看策略行住措备落出没准备局代表老子忙不行搞出去呢你同女士送了农场的车业总督我也说了他的不是三年级内的团工堂车业总去每次南的车间堂送着去的随军的漂亮你的拉斯基本的那的阿拉托姆提李主琼日节送不适应苍美乔瓦城的几部局车业总鸡汤城的平常卡姆拉自由公司做的不穷于平常卡姆拉自由公司团结部也来了抢救准备那的漂亮了龙洞给了就一把汤文心光是漂亮的漂亮中原的阿拉涅维拉斯汤漂亮的强涅维拉斯尼送这几部局对此得不那的漂亮的穷日节送不适应平常卡姆拉自由公司年初 그리고 로르시에 망도 신데 뉴럽치스야 니고르티 엔저리 튕크 종규 망보로 자세로 시버시 배정 카메라 제휴 공사의 균의 직접 진행을 시험바 펑조 야위 나주 공사의 대로 차라 주한 니게 튕제 시지유 튕제 용 세제 로르 내지 차라 주한 책동 튕제 도주 임비 로르 내 주한 숨동네 응아동 바라 그게 유제 숨버시 주지 도베 튀지 샤르웨 내주로베 랑호로 직제 니도가 소라는 저 기유 참도 총재로 호롱송 쇼번도 총대 다왕 총재의 총미 지시도지
6: 내게 로로조지 사자를 늦던 코 캐사지 사자지 인디 때 자예현파 늦뜨자도 납치서 총례 때만 소지 라빠는 선녀디 공세 자마 고래를 다행이래 미세기 따 뒤전도 사기 선나야 뭐 예전한테 바용야 뭐다
2: 내로 가주시바탄 뒤네 주방마탄 랑소자바 간발 하소베 세네지 튠제리 좀카 주 초아신베 내지 표라 석지유 배정 카메라 체육 공사의 라즈 뷰제 부위 아라니케 후정위이 나 아라니웨 레드체네 로숨지 주고도 아라니윤 타 소제메 주발라 규시양 저금해베 초아양 저금해제 숨바시 내루 데바타 뉴룹치바 레누의 십사집에 파르지 튠내 코레시 주비유 내지 튠내 코레티 초아진네 신두지 키멘타 저와유라 초신신의 망조제 리슈탄양 저와유비 참도 총결지 내지 튠내지 리사라 시수부대 총습 다르제 동체 구유쇼 선미집아 진신유라 신조바라 마바르제 능부시장 향유
3: 찬유 음서법 토체 미시동인 신비 강정사털 적신 능부샤동 토부텐히 망추 능부인하 탈피키 능부양히 대콩 적신 고무지어가와타 퇴유인용소키 망서를 강인체삼체기휴 배장교정 뉴길리시 퇴조 당지비 당주경치규 내치티 레지키 퉁구늄지타 각죄토바 체바마세 멍추우버 발용규 람디경체비 사퇴망서키 렌킴기 고군해 폐계기 편버 롱수죄토바 청해 타루장교정 뉴길리시 퇴조 당지부란 정용키 시름은퇴 당지비 체니사협제 샴르티에골키 선주세전한 年冬秋过头 让교정 뉴길리시 퇴조 당지부족群 당유更新品 人滚下先进养牛散不少了老将起板清板冲着压不同的命为出其松塔成熊松月饼人类前期撒空极度接着马拉做不马赛将用其所居冷天阿们推过仓途到他连着起托他们体位内了屁股用他不切权天空用这塔举人得别人当所去让将用这连着起托面找群加起松起所处马路塔举着偏着加起松起所你托着
7: 冷天阿面托起过目江北找群加起出去日皮马路街东头不清去陪了这个西过目东高位那天他去重庆同马龙文所日西青阳新疆没本台他是文所日青阿修塔上盲头清去但是神通牛基配给参与公司里面马鹏佛心他是过目贵这么说机场的人女间的秋天牛基来日皮不告诉清不马赛牛基为列国亚提为陆天间的秋天牛基文所推到图马脚他 专门贴不送给能去退牛头签约去送不着牛给来日退做当这边结局等新货牛给我所结账起来卡起相对切不去最年他结账那边不就签不清去京东送追起来三儿最康速起趁个右边仓索恩儿头来三儿最康那年儿给右边给追起过来牛头当头不他查到俺女退催家通头当头去京东平静金邦达送追参与公司最年儿今年领域婚期 三年上空期在康苏不停过不卡给真切别推出通途签约去送不着天所当这边他同接心色处就出租的据南前途列日期中单儿追不他牛给为期望给送前边让是人约期忙错东差里修图比如切断图片别给天所与求先途我给高而明天得不得写不许马拉准修切了当我探查沙推擦下堂过去说开店天所切东西特不浪漫加切了推片 年冬女生日从所当忙休息退个宿沙推开店新长来去退所到阳边塔接近七天顿吃哈四不塔我所我才转切东塔心里沙推开店退所给用圈了我特别不正培训顺丰女机参与公司从年几年往次前天他的调节塔天空困难天冬协同给月塔 俺出家铁杆管账图过么连板找他通知也不给个月呗忙说一拥抱潘女永久吞金角特别去送身当他火关心嫉妒找他

0: 新的那么错，听地里在南，日在七日里前，南桥开始规制休息不堂，天气是阴天里前，南桥平均七八规制休息比，真是能够各自休息。
1: 今日下雨，请为记得唐朝黑米松青年，恰当水米给万别把，心上胸差周围缺。长命假期总体数啊，年足连塔朝北开始，该个恰当样的开往，忙去日节端木日，年巧开日。
2: 시계를 주비에 비리비는 넘버 탕 점링 사조 가르유비 표기 롱친 생기는 게 공감상 말리 전조정 속에 로데인 티링키 내초 가르 시비 지조 망초 직제의 전동규 뒤주나 개남순이 남토 표기 공부의 망시에 가지 묘그인

0: Galingi, Gungamsa, Tadakini, Landing Yimu Tony, Pinjo Lunching, Yenchen Lekung, Pure Lunjinki, Sangur Kundu Kunjong Sibi, Chili Lizen Senamba, Gershui, Nothing Dilizen Yentrumba, Yimzirhi.
1: Singlingi, Nalizen Yentun Shuhen, Denzulunjuin, Tindi Sangur Kundu Kunjong Sibi Lizena, Jotun Zoe Titata, Sangur Kundu Sibi Nangzen Kani Tedishuibi, Lengene Nangdun Karidishin, Tuklu Lungan Senang Yubashu.
0: What a number two. 绝对作为叱咤西北能成色路呢 Lopsun Lakdin Chebe, Gol Guibe, Chinsum, Gojitu, Loptunchi, Chinichi, Tarchichi, Ji, Quibati, Yendu Shuinga.
1: Shobatere, Shizu Tongere, Tomozong, Tomomeshang Lupjunki, Gorena, Lurimabia Lupju, Dawaju Garki, Gunkamsang, Lengyang and Zu Miri Tunjiki, Kimring to Pebara, Gesushu, Shi, Jagge, Chuju Yujemne, Jembang Dinki, Miri Kag, Jongta, Biri, Yamji Jeki, Demju, Moji Chishinu. 탄잠림디탕 바르다 제리주장래 메베 룹중티니 미제기 루누 탄잠기 민든총베 탄잠제교 롭다시리 니외 로시에링 조모메 샹룹중키 땅기 롭수제조 초용네 락다르타 미산소용키 자외 레겐 튼규 산네티게 미리기 링네 튼쿵타 사르주 튼쿵소기 렉자 튼베 강리 삼루 쳄시기 시자 롭제 초 강산네 응바 미리 튼지 맹시리 제바타 예송 롭수 체지수 제베 미나소용 제단 규림 덴뱅앙 준바제 제베 나지수 제용 기 총습기 초기 덴베 롭자 주준키 비춘타 표랑경 중 미리 튼지 야튼키 배상 롭자 소기 시지 세년 토비바리
0: Jinbangxinni, Kianlingxigi panni, Murushubina. Tia, Kianlingdi guni, Zhougenki, Gilobsu. Dine gubikub, Kumba Tietu tani, Jinbangki nangdunla, Nendenga, Degyu. Lobze Zhexieba, Chungchungki, Chexiginbi, Daozhugarki. Zhexie gubikub, Dingzui Chimbu yuba, Ngangki, Nguyuguyoshi. Komu, Jinbangla Degyin Degyin, Nasu, Zhonghua Miri, Kimsangji Dara, Zexieba, 康德西勒社会信徒接下下大家明日吞吃帕尔甘尼罗布镇南基大国的球与总体一般他罗布镇提给给罗布了国门球马赛他同罗布镇先给给罗布他特送米曼尼多巴培育累计不借家大国土用过药水罗布镇街上多起罗布镇先大基大土给罗布镇送前年罗布镇七巴用过药水 俺最明日吞针给罗布索德林约巴塔用作色吧将人约巴切起柔起个鱼接下下人类给森给形色林玉体金林库纳卡利罗布镇接着他那帮生久了 过一南北别落亏呀归这些有事老孙图出过去明日吞针登局期日暮贴不得个有事老孙取经给人了图接不得了老孙给人给根据所兄他明日吞针期切断落中切不当之明日吞针期当云别断连内住内图个得了老孙人别明日吞针亚吞期增着他
1: 미리 툰체 야툰키 니가 롭싱투 로마베마 편도기 겐라 친이 조르송 친이 조르송 시에서신 이거 투구시키네 롭강투 주용 이거 토키 작테니 상하이당 헤룽장내 임바타 테니 롭자당 종치 체디 롭체 친이 구리기 제고비지 조로에 틸랭카지그리 친이 직통동인 시죄초 강라시나 디나 깨자체동 망부 지미두바타 양친이 직링부인 시죄초 강라시나 디 강종사도타 황부장람 송화 장담제 담보를 제유 모두 제발 신나

0: 이젠 친내 구지 군체 미바 리동 롭지 탄 친내 심주 쇼세 토동 창세 토베 신덴바 티웨 망와 소경 호다 제체디 테러 사비 창샹 추원용네 타르게다 중국 로기 팅접 전에 군대 동치 레기 티웨 치우 부규 저우유 진행신 나샤 진행 롭신이 진로쇼동 국계 십주 시조 롱소보다 롱계쇼 이지 롭지 수균상부 타비타
1: 결주 사투 타용 체디 개개기 내리 창마 신덴바 보치 소중체 장기기 연중 유주 조지서 도와 삼티 골기 나도 시자 된전 흥정 나니 등에서 무슨 것이
2: 니트 개급 조릭타 응소 잡소 주기 사르도 캡자 제베 정신에 응어 바르시나 명아라 예용수 림지 김나 초전 동주로 직타 내미 현도 추제 전 체책도 니게 유럽 제베 뉴체 로콩말레 중교바 유진 예준 유럽 제만외 뒤지 주진이 여바타 준주 유럽기 제디레 된카 지르나 리그룹스 인여바리 예주 망부 유럽 제베 레튼 비춘 사네카키 둘이 된자기 등시기 근디직중 된규 년된 체디 처음으로 젠기 유럽타 시주링신기 송야르테 진동체바타 유법당 뒤니 둘이 튼종 냠레타 신례당 킬레지디 제주직주 제베 처음으로 순수 뉴댕앙피와타 예주 유럽 레튼 크림댄뱅앙비웨 처음으로 코르규 댐부총여바리 생글랭게 니동제루 르미리 튼지 야튼 제자 사고르기 제고 교부 비규레샤 샴르티 고르키 난두 시브자 니마츠링라니 렌제 소로 모드닝그리
1: 니투 사회바 진론 니동 니서종 르 미리 튼지 야튼 제자 사고르치 고유 년초 다초 송대 토네 신도 충바시나 중화 미마 지된 개급기 미리 튼지 야튼 괴비 제진 무소 라린 바위지기 미리 튼지 야튼 제자 사고르기 제고 통마티 신도 고베 세니슈 지그니네 이슈 뒤님 파라 비그르샤 다사고베 신도 체바시나 탈루 트라사 워키 미리 튼체 야튼라 군비 당데 랍신 갸다르키 갸남투 베봉 뒤규치 지베 주튼 조르 미디 개용기 캬퐁스 미리 튼체 야튼키 트라 롭스 치고 시드 토비네 미리 튼체 야튼 차샤로 토비 로규 릉신기 중제 트라 슈신 치바 중화 미리 지근 초베 도시 댐보 조바 트라 슈신 치바 미래 통제 야튼 구비 제정 제자 송신 제체네 계급 제교를 송종타 미래 통제 야튼을 군대 동화 미사마 견제 유비 도와 미신수 딩섭 수바 군대 동주를 샤 세는게 대전 송기 이제 잠네 유고리리 천대타 고림 댐뱅앙 피계 조와 군대 당샤 대고기 십전앙둔 대전 흥종라네 모르는 것이
2: 니투 Rengchung Tungku Buta, Rengne Tang Yugorbu, Yegub Nangle Tang Zadang Juje Ki Nyamtu, Rengchung Tungku Guba Leksu Tangne, Yugor Leri Tsenden Tang Gurim Denbengang Pige Chowara, Gundi Tungki Gorki, Zubji Samjar Chambari. Rengchung Tungku Guba Leksu Tangne, Yugor Leri Tsenden Tang Gurim Denbengang Pige Chowara, Gundi Tungki Gorki, Zubji Samjar Na, Pardongki Guba Leksu Tongwa Ta, Shugui Todam Tsunzun Tiyogu Changto Tongwa, Saja Khodun Chetang Sardu Cheba, Pente Chungwe Saja Khengup Jiju Cheba, Buiche Torodongki Shibshu Tandum So Dite, Paboru Jiju Dundi Yogur Leri Chenden Jenta, Buile Jenki Buiche Toe Peke La Songyong Chene, Nankwe Chumre Mingunbe Dupshu Sarba Dungguba Tang, Sane Kaki Tungwe Tang Songji Chedi, Pente Chungwe Yogur La Juebe Saja Dengi Ki, Seishi Zubba Tang, Tugu Changto Tongwa Tang, Pente Chungwe Yogur Saje Nechuyla, Chuyoguru Dingsab Cheba, Nedunki Xianjar Mingne, Pardong Likdongki Kajwa Sebu Suwa Je Chedi, Chongle Tang, Yuguru, Rinne, Luje, Dedang So Namang Le Nam, Nyamzhi Pige La Gundi Donggobe Nenxie Chesha. Zenglenge, Nedong Zeru Liu Zhongkui Benjur Tang Jizuo Ki Lingdi, Hangzhou Ru Chosha, Xiamla Ti Gorki Nangdun Shibzha, Nima Tsirin Lani Lengje Choro, Mozhi Nengri.
1: Yixara, Jilu Nedong Ni Zeru Liu Zhongkui Benjur Tang Jizuo Ki Lingdi, Hangzhou Ru Chosha, 中国和七届的冠军结束期末以，俄罗斯被中共骂了，退过长途当年，美利坚两万集团筹备确实越过西北命令，便利定色写下。领导团，对面是主席习近平的对党委，俄罗斯被中共出过的，俄罗斯被批给出过他，俄罗斯被定价出过，俄罗斯被西北给出过去，对不起，中国历经数批被给及几位团结，开启新时一边。
0: 미리게 两万集团操作组把工地东西特区给地球切不行一百文字集团切不谈中国给个卡塔念头米里给两万集团操作组把名字定期切的团结念来了兄弟家不谈
1: 年个按这轮的那把给的，天门托自动电表中有短短雨水，罗林接下。三年间，罗素布罗马萨巴罗扎周围推进了，国王国母水不齐规避，真不拿下。第二个是这两天，但是很重要的，我准能是。
2: 罗马萨巴罗扎的周围推进车个直线啊，明年春节我开始去，托当专门说话他，确定专门别我手机，确当拿做阶梯，各个东西预备，罗斯比你对起，别准区别开始谈送这些呢，成规车下，天啊，日塘不呢，南规去明给他，十度明给预出些呢，各个东话提应把他，人一把呢，六处大多扎出些呢，罗远塘夜间去零八幺零七八提应把他，日松不呢，六零干别罗马银亏钱呢，罗马萨巴拉，各个东话提了下，你对托罗芒果西去。 茶街来的是王主马街边，年久不进行团队，六零干部罗曼明托呢，罗马萨尔边雄角民兵操办组的罗马萨尔边米格尔基切丁空军突入机团员当面团边，切丁用炸起机油。
0: 罗素比陈规切断，托洛比罗马萨尔边雄角超过几十档钱呢？我们去大多趟罗布寨雄角超过三点起特朗普军的用炸起机预备，让年久的来得及给跟他。罗林干部罗马银色的跟起敲诈级别领队大头，以及前面龙瓦塔米格尔基记者的安西尔与俱乐部别罗瓦队别人，苍马我们罗布寨雄角起特朗普，爱巴尔图地面细节起级别陈规切下。三个连接，毕竟去佩吉罗曼局重镇，年度资助率中规地区持续冲突冲突数。
1: 托马顿下，下面提过去南端西边，你们七零两年连接走了，我就能给你。以前呢，北京给票票免去重镇，其中年度的资助率中规地区持续从头从头拖了一年，托马顿下。三个月前到前把行呢，电堂昨天持续过了去，该是所里村在三段给重镇，新疆李桂基七夕，决定作为整顿七月度一年的，进了芝麻西脚塔，劳动国际给东家。 三段时的民兵来到民主区，联络落地，北京重建区，组织南边票票北村区，南北街，准备全部送军队团队行。民在新疆三边呢，现在军政塔，军队给地送牌，收在民政委托呢。北京区组织南边民主票票区，罗马人给有些重建了，但没往北边先到塔，如今比例界级别已经过优势。金龙年冬全部落。
3: 北京重建区，组织南边民主票票列队，别个从的说，北京给民主日记开前往大起，抗中三道的用的，我们给民主拉些塔，托他们给东西拉上，开不得当我塔切不起。平罗苏里给凝聚我团定十七年，中路苏里塔，平罗苏里两支批给了工地党有事，他的小学总队所针对起问题，北京给票票民主重建一拿，北京塔平中三年一期。
2: 面具压力六三百，我站不起脚，是多了。三年级，头顶一松背，黑马老爷制作千里骑，老板请问一下，想听过给南端写着，但在品种那里，我只能是吧。你听，让永军制作千里，你们这连坐骑，昨日前辈，头顶一松背，黑马老爷制作千里老板请问，啥事儿你行？ 他定期罗岗前某路查到他，直接送这期，切到这地，每日来团了，兄弟接过他，来自东区过去，直接出席习近平去广播开见，罗总来到了丁十七呢，中华民族集团策划总长了，官邸东区酒店组织办他，平常罗总，罗总五连去欧元堂，中华民族集团策划罗林去开见前某啊，不论别组织开见这一边，到我电厂呢。
1: 这段数据前的中华民族集团级别的美丽团结亚团个别接近了这些丁十级别。
2: 三个连接，张家协助学生吉林南山平江警察的林子杰呢，罗马提交给学生对象，下面提过去十几人团，你们七零两年连接走了，我就能给你。你推三块白将罗宋天的先到前把行的，党中央给民生图国平江警察年的张家协助学生的事，林子杰呢，罗马提交给学生对不他。
1: 罗马都被密查处理计划，该用给新进一直送他，创建组织人马。罗布扎给他送手机结束，平常指着组别，门诊指着他，通勤指着，真人来来指着接，敲送邪气去罗密给那把西家不他，叫能够早日接不他，将其染地所接吧，将其呢，听从宁规接去，中规开学他，配个名声开学点别，听着罗布瑞马拉基对的。
3: 老者真是冤枉你，老者也无准备怕你去，不久全部穷游时了。三年级，该用给人力他，刚刚如果表达三对去，我做托，落个草莓给表达，我再退不穷下。大地瓜给西边南头，等在分钟那里，我准那个谁了。
2: Nishara, Nidong Zidu Lu Jeyong Ki Rinne Jinkam Yugoro Buda Sartu Ki Uzo, Shanxi Taiyuan Tu Sobari. Hoga

라제 세디 근데 지로 코고가 되었으나 담자라제 니 담자라제 기체 강론 시기 지도 응매급라 야이나 담자의 된 강티 세월 지지도 지금 치마 정교 예배 된 때마시라 주버데스 주버이나 지거레 담자라제 기 고된 된주기 남바양 가르스나 미지거레 담자라제 기 된지 죽죽이 남바데 야이나 20담 제베이나 수균기 여와지 당라 야이나 나도 딘데 요르와라 니지지메 담자라제 세라 소바 군제지메 담자라제 세라 소바 작은 신기 여와지메 담자라제 세라 소바 게시에치메 담자라제 세라 소바 조카르스나 수균기 제시당 여와지 당는 신시에베나 또 초 공도 시에베 초 시부디 토네 어디장 능그제 디딩에 담달하제기 꼴러야이나 모드시베 규림낭라 콩두 모드시베 낭시시부 대쇼라 콩두댐베 낭시시부 티낭라 모드베 고든댐루기 나마 제가자메 모드시주예 무엇소 모드마체 콩러야야 안조 대다 소스 이와 세부 신베 치도 양만나 이와 제디베 치도 니엘야앙에 배주 진이지 샤제 이십라바담지 지긴다 당법에나 차샤 세기 민딘데지 샤비나 우주세디 카라스나 민레르발라 민디 아가돌레야 고든 카르데마르베스나 이기지기와 남다 우주기 민잠데마르 양마나 최기 민잠데마지데 당우주시베 민딘데지 시에두자네 네 당군죽 세야 돼. 근데 지금 스그와다 군죽 슬러고에 금제 가르르베 라소베 된다디게 내 신규와를 와라 내 신규와래. 언데 내 신아 파르기 강사의 시베 예부태양 요마데 와라. 제장 거비 군죽 스 민티다 러고에 금제 가르르 파르기 강사라 다주고 봐라 쏘봐. 야마나 파르기 강사라 고든디 시에고발라 소과 중외 겁라 문주세야기 민디 제레야이나 담잘하지야기 체 자외 수요하래 빛하샤바이나 문주세야디 제레야 문주대 어야 문주대에도 부자와래 아디 자외 남바 딜레야 가드시에버드 베스나 담잘하지야기 체디 자외 제라 그 누바 가드 퇴모드 베스나 문주집에 민디 고든 식균 치매 겁라야 정규여바 시에주여바 땡주여바 소게 전다디 땡바르와라 문주세야디 민레 민디이지라 문주댄스두자네 문주스 러고에 금제 가르레 지금 치매가라 시에기 인시베 고든딘데치 누바딘데치 텀바르 텀바인자 디학제 시에베 겁라 나바디지라 가르스레스나 니지젠베 담자학제스기지 디는 아주 被 탐구루와라 被 니바베나 차샤 은죽 인세샤 어 은죽 이게 이마 강신 은죽 인세버래 아 은죽 인세버디 나돌라야 튼다 가르댐버래스나 은죽 이게 이마 강신루와 은죽 이게 이마 댐베 주바 퉁우딘데지 나돌라야 댐버래 아 은죽 이마 강신 은죽 인세두다네 은죽 이마디 내 신규와루와라 언데 은죽 이게 강신 은죽 인세 파르기 강사라 다 뜨거봐 양만한 은죽 이메 금제 시에고발라 쏘고야 내거블라야 나도 가려와다스나 은죽 인세기 인디 제레야이나 담잘하게기 자지 자외 쓰여야돼 빼나 차샤비나 다디 자외 제레야 은죽 인데 시베 남바 디차버리 와라 다오는 은죽 인데 시베 담잘하게기 최대디 자와디 누가 가대 터머를 베스나 우주 인시 주급의 군전 강이민 치매급러야 정규유바 시주유바 땡주유바 소하고 튼다딘데시 땜버를 와라 제장 딜러야 담달하제기 고든된주기 남병원의 시에버이나 베디디글야이나 군전 젠베 담달하제 시에버리 대달 시급의 군전 가려서나 우주 인시 주급의 군전 다 치매급러야 땡주유베 튼디땜버인자 어 군전 젠베 담달하제 시에버리 양아도 베 무티샤나디래 양베나 차샤 어 제신 군주랑 자 문주 아 세시에비나 시베 튼다 가르 때문에 베스나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쥐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바짱니 뒤부 베게 무고방바
5: 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쥐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 테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Zastan di mei sengi nam chokun kamsa. Tandakina zu siyangu chukbe li zen dini, penjong lungting nyen chen lekung, pege lungting toliya gui du shubbe chowe lamro shibbe li zen dini. Tiringi ngan zu li zen na lo le pe rangyong zhong, neri ngongo chunzin dine ki gen suna digila, dinji shuyu. Gila kamsa.
1: Gung kamsa.
0: Lese, gila da ngan zu neri ngongo chunzin dine sudu zambay na da, na zamangbo ji ngongo chi ya tatang da si, da ngan zu rung chung ki nyo zi la su ga gen che che yin le, da ngan zu mi suk si ditang ina da kanji te gi da, ditang li ya gen lin yong ya tang, neri keng rung si, ma yung ya te li ya ngongo chi ya gi da dinze gi, chi da gi nyo bi denpa tang tang da si, men ju gi rung si denpe da dinze gi, le gung gi, da cha le si nele, dinze zo, dinze si neng go ri zhiba le. Lise, dinze yin zi ma gi la gi, da tiri ngan zu chowe lam ro gi li zi na lo li ya, da zo, gi na zu le gung gi, da chi le tang tun bi, nang dun kan zi ri chi ri na yu na le.
1: Rang chung gi nyo zi chung bai gup su, ane ngan zu, kan di le gi sab chi gu bai gor, di zi si, chi ri chi yu le.
0: Da gi la gi duk sun du zi ma yin, rang chung nyo zi di yin na ni ta par, rang chung kam di yin ni le, da gu yu xin yu bi dinze xin du zi ma yin le, da rang chung gi nyo zi, mi ri ngu na cha sham na nyo zi chi cha ya yin ni le, nian ga yu zhu du zi ma, da rang chung gi nyo zi di po gui gu ri na lo li ya, ngan zu mi ri ki, gyu nor yin na zha, ce so yin na zha, keng ji te li ya da, gyun zi dinze yung go zhi ba le. Dinze yin du zi ma yin, da ngan zu rang chung nyo zi chi che di ya, ce dang tun bi ce ni xia bi na le, rang chung nyo zi se ya di na, rang chung kam su chung wei gyun di min bi, nang zu xi yin du zi ma yin, mi ri ki ce so tan gyu nor, tang de xin ying ne ku liu suo li ya ne qian bu su yu bei din zhe ren xin ji zhe ba le
1: zhe le
0: de tu wan an nan zu pe de wu cha zu men de pen chung di ne suo bu sa tor ne bi din zhe jin bu ta se xi ki zu zu di ne niu xin qi la ne qu ge ku liu ti niam xian yin bu din zhe jin du zhe ma yin da ren chung ge ne zhe di ne le tuan mang wei ne din zhe jin du zhe ma da rang zhong de bu cha zu bin ne le san yong yin ne zhe yan men di mi ta ti mi ne dan de chu ri suo ki se xi ki ren chung ne zhe di ne le gun du tong ju yu bu din zhe xi zhe ba le
1: zhe zhe
0: dinze yin du zi ma yin ngan nan zu rung chung nui zi na so ki kye ju de ya xin do tan ti mi yin nui zi di da keng du ge ma chung ngang go tan da chung bei gup su yin le nyi yu qi bei xie zi di te li ya lop chung nam yin ngan nan zu rang su su nai zi da kim si di ti wei lik bei go ne sung yung qi bar rog ram qi du zan ma se da ngan nan zu dinze ji ki kye ju de yin du zi ma yin da ti ring ge ngan nan zu chowe lam ro ge li zi na lo li yin le mu tu da dinze ji ki kare zi nang tu li ya gyun lun lang ya tan ti mi yin da di 정충은 내서 라서 응원과 근데 최고의 대기 균실이야 균류 나비는 다 상매 대균기 초화를 이내래 팬도 침부지 얼성기지 말라.
1: 지지.
0: 다 정충은 내서 제슈도 좀 많이 내래. 다 조디는 뜸니 다 뜸니는 케이티 르발라.
1: 지지.
0: 다 대장 맛에 담도 추류 라서 기 다 하나 주 정충은 내서 다 다 뜸니는 하나 주 상매 캔세다. 사용 딘데지 개백업 수 있네래. 다 지득 근데 제 제비는 랭이기 소접 투야 다 다 대외견 미신다리 내래 팬도 딘데 초미 야구시라 요르슴 기르발라 딘데 인데스마다 당통마 길랑니게 정중은뇌세 최네 조디는 사용디 갭드즈마 당랑주 근데 세제 양타베 고네 사용레 유탑 제베 골키 능도 디데지 길라게 모드나로나 슈긴일
1: 나세 아니 사용 갭드랑 주 유보탕 뒤네 탕에세 라네 사용레 유컨도 치베탕
0: 나스
1: 아니 사용 갭지 경요 사용기 갭스네 최고바
0: Nice.
1: Kesi nandu de go sarun gebe chi lamsi mese ya sunde. Tang kangbe go chi ne chi tuan go mikwa we genlin chi gui ba.
0: Nice.
1: Tang thoma di rangi rangi golo sung gyo yao che di nye jam ki kimche chakwe wo du kaba be na yigi chi se di bui wo su ta nye di wo. Ta chuan si zi gui su nde le cha chun ba cha xa na se ta wo le kaba ya na 경기 수탄 북람망신 지용 정신 리베 상주 양은 아니 탑장소 난도 커봐
0: 나스
1: 강배 치직베 지부 챔피오로 당 로게 바 제르 커미로와 계획 양내 세바 지신 도간 토비 우스 내기는 디네 총미로와
0: 나스
1: 계시 사용 기도 좀 로카나 유바 차신 남신 아니 골버르 급진 미좀디 조지오 커봐
0: 나스
1: 조지 잠투 조부 대부서 디두 좀 안 비고 걸리키네 골 숨겨 지키디 아니 개침 시리샤
0: 레세
1: 사용 겹 사치 아니 람시 구림 대비 권네 지딘 지고부터 디급수 온편주 창가 대네 깊금도 주중의 tine tuyga unlok ke di nan kyun shukumdu. Di lok ke tenti sirbal. Di nan shukumdu. Kangbe chir sayun kebe tuyusu un samlan tokbu tang. Toksi kangchin tishin tukun to lo gyu che. Kangbe chingwe ki shigwe kyangtan samba dev kyo chingbu gonggao pae sirbal. Tishin nyinga chiwe nguen zhe da barla we nguwe ne yu je tang kyangta rintu kake gu.
0: Nice.
1: 사용
0: 人们的这几天也来学着通过是吧了他的这个能力啊自身在还是学着那些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学 다 사용 키 쇼트 뉴스디는 중도 동암 양면은 문고 집에 치려야 양 근제 지체비는 야구에 대려야 길라게 무튼양한 조 세진아로 나주긴
1: 언데세 아니 당부디 세바자산 아니 교뇽아 발란세바 집에 가겠지 로콘기 로구주 봐 당 미쇼웨 년금에 벗었고요라 로제 비주 치미로와
0: 나스
1: 매균 중급 사토도 그부 로네 네 아주 룸베 카다 누구급
0: 레셀
1: 룸부게베 도초기 초수 게부 군네 대자쿠도 출고바
0: 레셀
1: 니부디 문네신 아니 년가 치외 문제 네 땡케부 샤고야디
0: 레스
1: 난도 유베제 군문제 벤차신 청주 조진 스발
0: 시지
1: 장시 뉴부탕 덴베 장무 하장 지부 유베 외부 提醒差了我在这颠簸上给我汤七十吨吧羊的米头都长得没了没跟冲我借了贴了我过去过
0: 嗯那是
1: 说不定我那些呢 ane balang sam yana tuk tiang wu su ki chi shou wei ne zui chung chi a jo lunpa tang kiong gui lunpa ka ta na gu gam ne lungpu gip se dok cho su gyu gui
0: ne se la
1: shibu di ngu ne se ne chu gu ka gip ne chu bu cha yu mi shib si cha gui ke si chu ra tang chu zui ke ba am yana ke nye yu ba tong na lam sen de yu chen ba nye shu shu pyu ne nyam su cha gui
0: na se
1: an chang bui gyu si tang sam ma sar de mi rung Rizuki di mnye tang yana chura ki tsiu le chungbe chulo tang xiawe la tosun cha gui
0: Nice
1: Ngaba di en riza tang yangsa ki sa cha duen mi rung
0: Nice
1: Sangwe ke yu mi tang xingdong ki chow yu mi
0: Nice
1: Yana rila niwe chakdu gui mi so la nyamsi chene rin niwa tang damdui churu yongwa nguyo chi gui
0: Nice
1: 초부딩문에 차샤는 시중기 문춘인다 년에 투도도 년게 자군에 치딘 차고요.
0: 레셀 오늘 길하게 두스 모두 차수시잖아서 조디는 그는 주사미라서 깊사베 제리야 양은 주 능로난다 야고 뭐 좀이나 다 쇼트한게 뇌지 망고 중그리지 발라. 근데 인도 좀 아니 콜리아 길하게 숨베 다 낭튼조 카투 삼딘데 지리양은 주 토나나비 규제이나 양사염 깊사베 제기 다 쇼르군게 뇌지디 뇽도다 타타네 메브소야 테리아 펜도 첨부 이도 좀 아니 랭게 수이네 디테리아 토나나 제한 디더부 정충게 뇌지 총베 급수 수수 디탄탄 당나시 렁이키 김자나로기 뜻은 부주 창매 디탄의 치도 딘제게 낭던지 캔도 조민의 야우시라 요리 생기지 발라 다양한 난주 사용제 배급수 케시 캥르오리안 내유나 남난주 생명기 지시한 제지게 나로지 발라 치소게 딘제게 카레스는다 로와도부지 유디 좀바이나 양상 수수 장교 근데 세네 야고이 베테라기라게 무튜네 두스냠주 나로나 쇼힐
1: 케시 캥르라 속베 또 냉장 리고 당세 인신 소불 매균 첩진 쇠면 人力라 신기 교토베 이치디 덴보르송고입다
0: 나스랑소소
1: 송교 야구체디 톱기 장교 후답치구 라고당 강바 긍토기 구규체 구범탕 아조르림부탕 견제 양나제탕 현대기 카탕 너구 고 제급진 동토도 유베 사탕 주부 토라 냄베 자라 장시체디 테두키 울람가 관문고 치고
0: 나스
1: 타고키 폐주 차토병외제기 주부 진외 대교체디 주중외부 라냥 때문에 뇌균 소외 년가 총토 동구
0: 나스
1: 티네 강토기 장수수 치고 파동 갸치로 동탕 그후 교토파 개념 치고
0: 레셀
1: 미카세 튜냠도 냄베 그 편중의구탕 튜지적디기 년글에 타회 차주비구 저람 저와탕 살치체디 우유세신 대자탕 양신 치외 사자 강토기 조토부 체네 년글에 유외 제덥치구
0: 나스
1: 케디 급시리 년글에 타와 치터미나
0: 아니
1: 소부 은유쇼 준총 강도 지구블레 몽츠기 게 첨부 교바 베미로 게디 세리탕 추 니톰나 체시 유베 권에 준총 긴강네 폐제네 강도기 촌네 집에 투주 지린도 동 강도 체디 미신기 교바 고구 류쇼냐 차 집에 치토 타고 하장 킹자인 암 야나 电器 当起落个 米线器 规矩起不 退起 做法堂接不 做我这个 强了冬年 起住了 你去给住更多起过 他们认为是 米语起 给不年 先去 错了土堂 叫土堂别过
0: Nos, ta kongli ya gila ge duks ngu zhui qeib gyu jayi na sayum gyab caibay jili ya yan rubal susu tab lib jili ya kares na mego la su tatin de sewa ul chubi madu kyo yonggi ta subo ya gyun qe meb tan timi yi na ngunan zhu kares na rikbu di tang se yinbe gabli ya ta susu kares na mu tu ta chone qe ya ge zhuwa dabu juyo rubal din zhe yung du zima na mi zhangwe na yin ili simshu qirgi qe ya ta ta nang xin kongli ya ngu zhui qeib na xin qe jay ke si mi mangbu qi ngim do yubi na pa su simshu zhe na ya rubal diwe yang 난조카레스나 시슝탄 칸지테네이네레다 난조 디더비네즈 럽다림부 포베 규림나로레이네레다 난조카레스나 탑시 칸유게 다 파나네 두스세리다 딘제 유야라소 기타 체더 럽다림부 딘제 능 요르발라 딘제 인두즈 바이나 다 난조 디더비 미지 문에 차샤빈레야 소소야 세리라소 녜브타 추딘데 녜비네 수수 다 체시 유베고네 데테스다 그레스나 소 디 초톱섬 톱섬기 딘데기 세리지 배주 체제에는 다시 로그미 랑이 개배야 테리아 두 심주 난 거야 디 개점지리 발라 딘데 인도스 바이나 디티에게 난도 디게 결하게 콘리아 난도 차수부시라 소나소 상매 이내레 다 디더비 카르스는 내주 체배급 수연 콘리아 결하게 숨베 탑시 디게 배주 나비네 야부시라 요리스기 발라 다 디자마세 이미나 사임 접사베지리아 다 난주 칠로네 유베 미츠 이내레 컨두게 다 두스로 겹나야 디데스는 거지 발라 딘데 인도스 마다 딘제기 내주 플러스 하베젤이야 당한한 주 로교 근데스 최고의 텔이야 무튼에 길라게 세진아로나 쇼일
1: 닝글에 타웨 미네 랑외기 대자 게네 집에 내주 워 로교 미네 네디랑라 미신교 벨레가 쇼티 치초바디 강교 사워 기네 유베 미 최야 당 제다 야쿠갸디 로교 고고블레 후교 되는 지미로
0: 나스
1: 사오도 내유베 미 랑소수 칠튜 모토나 젠시디 팀이로
0: 나스
1: 왜 삼키 은뇌베 집에 미딩기 대교 대교라 숭뉴 게디 응외수 교고 응외부 지부 소부터 사베 응원고 최고요
0: 나스
1: 사용 게지 매균 총외 미 교치고 남신 카타 나 유베 응외부 다 장시 제디 울람 샤주 용화 치고 차트메 내라 투도기 차주부탕 마레 지구 주차기 내수 된자 차구블레 매균 포켄 긍중도 보미로 투도 도로 교미나 지도 제디 칠레 면주 최고블레 몽수기 로교 체니 뉴지 매규 팅이부 소알 응고 치고
0: 네셀라 나난주 딘제기 네주 통도 잡아이나 실로그 미인네레 겜도기 삼바디나 하장기 처부딘데 중구리지 발라 데이네레 콘리아 갤라키란 경우주 집에 네주 디게리가 이스 마체 위나 소소 옵츠게다 교스르지 미야 튼튼 삼제다 튼툴로 모둘라베야 티야다 딘데 쳄네야 고메기르 발라 탐네즈 앙니부 딘데 중구주 잡아이나 니 바르도 세리 탄 튠베 권행 안난주 미케비아 디테리네레 탑탄 시르루야 된 거야디 계심시

0: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생길링게 꿈캄사 샴나와 양제네 팅디 까망에 생규 녀주쇼인 지세 접견이 게시지기 관계 균례 총대토 견군례 튼비 주 녀수 녀부타 유제 전도 균정안 공피 동규 지유 례튼라 심주 쳔마세 면제 류수 다정 치균 체르 동외 례시라다 체교구디 체토 중로 수리 기수 균시체 송경 수위 기 철신 시바 주십 기 춘참 총원타 중화 미마 지튼 계급 퇴총 퇴계라 카데 적외 제팀 시입서 제팀 균에 소주마 신기 철신 시바 주도 체유프리 노르시뷰 지세 접견이 영차 체배 정치 식능 진도 당분의 개별팔 개용 지당 지배 문제 용법 고 통조 지정 타 초동 주의 심부티 투송불의 개청아 차준 파외나 개용 기 체대 용법 고 통조 지중이 타 고동 야신의 개체 추차 추파 유리 中华密码集团给客密列团队也团结规避责任协议来的切记给密列团队也团结提着三个同目的进度古北七年纪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他创立大东集合局给科学界天王局界念之托行列查到了松江七月七天查局给老的取消西部阵地天天查到卡机了铁轨坛查到铁球卡机都启动他都属集体给战略厅给取消卡机西部他战略查局卡机了行列切托前边玩起肉类松江蓝水推入仓促动他行列查到机器坛脱单比如卡地解冻为矿制用给松江马拉推入仓促当地在具备新秀切坛查到铁人矿托等贵系等于不利。这次接近年给司机局看三局训练看呢我就爱国处协别决定作为目的三局政治创作错的我就爱人客对抗他创业他创业组织才下比他狂比动作我之前马赛再过别出二年的不利。对抗组织部三局政策为迷茫忙错期错对出彩特等于天看不亚不亚于你各自应变对抗组织部错对财经累计财局国企忙错一三千年的超主席天内对抗其部车浪车特等于影响送不了给科研制茶叶切针训练抗体纳尔美孙天给原车塔定在托内茶叶最具严肃茶叶国体也是基于抗体电笔给三千独立模型写不归不塔提囊茶叶小学主片体纳尔美孙天了美居民给茶叶这两年做起小学所准备融化等于钱三千独真起参加为推出年第六季的主位器就对您牌也不利年度亚美女士出了年年度亚美女士对绿牌及孟夫年孟文塔年度本天二点五独立级别名图国外列团及其逐渐年别个出现他的其名图国外推出基督国外其松之年牌一不塔名图国人其孟文其新店别查及局年是不是独立连年塔才是查经所持在其球员马赛查托年名图国图也不是这次逐渐年一些绿色政策各年十八人民通过出现各地一些绿色政策能全安唐博士及出租流过团聚一部中国绿色推动策略绿色把各个中央党与不毕竟给推出这次居住塔逐渐年结合人文局去华盛顿塔纽约图卡索索而且监控点在当地居塔纽约曼哈顿区十九本训练抗体让给了出路边天龙认为超过中端边努力成为铁三界一个年塔提醒第二个塔杂碎土在页面空中一广安局都所区别卡天尼克人文局在团结出自人民塔那位英文局都责任前一批阿里现在特朗普这次逐渐年这两年就托确诊表现了阿里电马塔提让救安矿今天凌晨塔吹动下来阿里今天凌晨给电价塔国务现代了推电给存在网址者有利加拿大东北局内这次逐渐年用差切为城市行呢第六季的短板加拿大门卫冬天起期间给金罗马座用车休息车运呢作为阿里更新最年长在用途当年到我江面深度脱雪的运力忙对大家前吧韩国盖洛普公司这次逐渐年用车切别忙对当前这部行呢韩国新机李在明来业表投资亚洲松松端牌产业今时春季马雪是吃过他李在明给提年清华台入三个月内连冲的草地听个皮车水内最铁给忙了广大土地学习里三月零月听地感恩三月年之许差
3: 迪克尔尼 天降龙天年轻烈公来见龙天一
4: 真主真水了松在训练也热点别靠了我心气
5: 真主点价给歇气点点让贤去厕所了点送去
4: 点点给让去真主点给切点他真主点给歇价真主给吞进了活动图了
5: 点点给让去真主点给娘娘扛月命去
4: 第二你
5: 第二你
4: 第二你陪给龙真去
5: 真主天真烈真你
6: 中的表你打得对吗
7: 已经你妈在家
8: 中国古琴有感呢通过不给带吗谁说呢
9: 既然在你得力些两个人拿出写不让着留我解雇去除留我去去
10: 人家年头吧头都老鼠切头被科学了就我有他们中国古琴看不出人类科学情侣恰上了你也哇金色真够头被电波有把他黄白部队落地我拿出台湾各处南昌人民年初八堂天暖之气不住白初八堂杂战年初车队车马折瓦车队广播七路军队陆续扬八车

0: Lo, kiechung da la kungamsa.
1: Kungamsa, lingya shogudele.
0: Ani ki laa gei na, tiri nganzui li zi nang la tretu shubege, nang du ngui si nam, ngui si kuzuru na.
1: Lesi, lesi, lingya shogudele, da tiri ngi lup zi nang lo liya, ringi ki da chigi tu tebe lup zi nang lo liya, da chigi bakba ki tilim zi, bakba ki mutu shulum kwa la chokyo ki, chokma chok kwa zi, chokyo chokpa tili yisab karita, ma chokpa li. Ya tembe khari yob de shu sim de yis ani da tri club de nalia ji khar tin de chung so sna ji da chu go gi ngo zu shung lum thol ya zu jun na be kan ya da zu jun nang ge yori chu go mang go yori dang zu ji chu go kori yori chu kori min be de de yori ti mi gi ngo zu ji da lang go che ba chung os che je di di ji de gi ngo zu ji da ge ge ji je gi ngo ne jik tilim kuti chebata, jimjugi tata, jik jimjugi lokta la sopa, jimjugi chanda la sopa, timigi jimjugi tikta la sopa, timigi jimjugi jik nindokwe lakta da, nindokwe tegu, nindokwe gorin, nindokwe todamda takche la sopa, jik ngonzo jik jikje mongguchi yores, chanda tazu ina ngonzo jik tui tebe lupzen na loli ya, jik lupzen tisima dinde yin la, tui chung ngonzo jik kalu kyun yon e shubi na jik tsoba nguye na kiran tushu na pe le myu tol ya jik dige ki chedin dige yina changwa jik do tubu jita hana chedin susu chedin ma jik tudol da pardal da tenbe tuju na ma zhe tubu ta timi ki chedin da tunbe jik darsi zhe tuba chedin da tubu darsi zhe tubu jili ya tili ya manzu langgo ku gweju di yina jik yang tabu jita tenja ki gojo nan tobyasi taa timiigi jik yerab chundiigi chugu dan tobyaga dindegi manzo jik lobzen dindegi chalko yinsi chadan terindi nal yagda zobriti lobzen ti goyaadi karasana jik da chugu shunglum tolo tedu chugu naza yobasi aji yoreli naza yobasi aji da chugu naza yobasi aji da chugu li gyun yobasi aji yamina chugu dili ya lezo tunje da chugu gi sho ye yun dun gyabs nyinso la, dindze li ya chik, ta chugu le zui tuks tuks che che, tuks tuks dar che, dili ya mutu kalu wa ka chik, dukri che dan duwa chik yorba, chik nga nangda men sam susu susu, lakze ge ting zui yuwa susu susu, tenwa nga samlu yuwa, dindze che che, uzu kib che dan duwa chik, chugu ta dina li ya tim zui ki timlu na ne, shebna, gyaga tangi na shebna, taibing, chalian, せやじゃれ、だいぶ。だいぶ。だ、なぜ言えば中国すごいわ。うん、じゃあなぜ言えば中国さて、ディナーからし、先で中国さんだぞ。中国中論中で、まず、かぶり、中国かじ、中国からな、じ、4名は、じ、ロットで3位じゃ。運じゃ、これ、じ、だね、ドゥル中国言うな。じ、これ、所有の中にね、4個ロットパーをるわ。で、ばか。あ、4個ロット、じ、僕見ると、うん、かしてれ。 코란도 지 갑자기 록도 사든 건 좀 쇼예 가져다 쇼윤 가져 니가 이외 넘볼리도 즉 니가로 바고 해라 봐 어딘데 제윤도 디는 록도 디는 세븐인 봐 디는 닌데 천다 딘데 천윤 거 저다 칼로베님 디날로 초봉고 날로 주신데 즉 가져 이해다 윤 록도 딘데 즉 바야 매다 아니 그냥 밤 밤이 맞춰 봐 밤에 기반은 수수수수 땡조 이거 제 밥이 내래 랑갈람도 나로 모두 박 누구 박 갖겨도 시내 반이 있었는데 드조이는 먼저 지 주고 꿀죽 레브리 나는 전에 디는 뭐 팀치 차대요레스 저단 예디 날이야 주고 나서 이거 주고 주놈나 겸 붙여서 직 당부티 직 럭대 시도디 바야 맵이는 디 도스 때는 겨 영화를 봐
2: shoye
1: lokta chik tsingyo dine ina tikchi nyinga nyunga yore shoye tsontsa dina la yiksab chekwa dhar san geblo chugu shoye ngu chok chugu kori mienpa ta bakbak rik dike 다 강다 주미 오 주고디 쇼 예리아 카교니르 샤사디 즉 듄리아 체딘디 도모토베스 저 기랑 즉 로드 키게 마바베 즉 내주간이야 카 카교 주고 여봐 기 당부드샤 다 니버디네 카유엘이야 교주디 로드 바야 메비나 아니 기랑 유엘 바야 지직내이나 기랑 파르다 니제간에 기랑 름부디 먼저 뒤에다베 로브젠 나로리아 즉 유용원조디 교름다 모르충을 lemdi cha ye mo jo de mo che cheg lemdi da lem se she bro ba ani ji lam de gan le yun du nga ji mo de che da ni da ji dim ju tim lu na cha ni ye lemdi di ba ji nge de su gi lemdi di na nga sho ye de zhu gu yo ni te lem ji ni song de lang go ting lem de wen jiang ga dun gu lam du de li du nga sho ye lu ni yi si du ani lam do le wa mi chu ju ana chu ju le mang ci ana 넙주 뉴슈르 미십주 나로네 아 데네이나 칙디기 지금 남은에 기나이나 람디디네 제바게야 뒤주디네 실레요레 스틸레인데 기나 찍내는 게 뒤대벨로나 쉬비 니에다 뭐 로터트 제우르 카 예리 교기 인스냐 하나 쇼 예리 람디 제바게기 인사데 로터트 제우르 봐 디체 제두 로터트 제 차니 신에 모르마 슈크자 우레 어 도스 장조군 초봉고 난 카지기 니리아 강배 눈물 아니 강배 지 코르카기 지기네 추강부디네 지랑기 지 눈물에서 디디네 여제드네 강부디 코르카간 줄 줄뻬제 신의 코르카 만님게님 님제 머슈크자 산 신의 로드데게 여봐
0: 어제
1: 그래 구름나잖아 니엘 로드데 그래 로드데도 가서 개구 추고게 어 추고디 수추도 전열자 하는 추고디 렘데 제바지 아니르샤 하는 추고디 칼리엘이야 견이르샤 어느 추고디 쇼뉴네 차 카주니르샤 봐 제가 디인도 개블록 추고기 체딘디 남자 도토우여레 체딘 도톱자 가르시는 캐랑 체딘디 추고 개블이야 당보디 개블 되고레 니버디 가르시는 듄 되고레
0: 아
1: 수버디 이해다 윤테 다디 가르시 얼슨 개브다 듄이야 니 니 추고기 카저디 다 체딘게 다테비 세브레 제가 당연히 前后是以我的行事方向写的 我都是在这你里啊打这打这才你给不了出国的卡子呢卡这不是你也但你也卡着打你也就就听那么这位给他打听这个确定的你也都是嘛打这一对把他你这那打这一对给不了出国的给他说这样的是吧你不得给他把他的下着呢是吧是什么的我说用了呀 lemdi jeba jani ane nga sho yun liya ka sho yun ne ma ka juni dinde jik da zhe yun du giblo gu chui gu di o parda chi xa zhe kwa rang ka du zhu nye ne jik chui gu jik gu li jik tu sjar zhe zhu man zhu yak di da da di pi ra ca wri di mi mi che lam du za de li du kina ga da da di ba du an chui gu giblo gib di ka du zhu nye ne giblo di chi yi de ma jar zhe yun du kina za yi gili da da zhe di giblo di ku jo gu ri giba mi cha wri giblo di ba da ba da cha ri ku jo giba mi su wri ani giblo di pa zho wa zho si bi chu zho wa zho si mi kina yi ge ku jo ka ju ma tu wa gan li ya giblo chu gu di zho tu yo ma ri che ta ngan zu ka gyo ni da ka te gyu gu chu gu na lo li shi na te gyu di kar si na gyo gu yu si gu ru ba te gyu di ka du zho ni su na di nyu zhe di gyo gu yo ri 태규드 커도드니네 랑가 코로나 딜름난 커도를 테니 예세르 태규 주고디네 장가데 망아요레 제당한주 태규 주고디 간주 제가 다니나 지신 절에서 지도로와 디인도 텔리아 지 렘디나로네 신나 톱단 치슈 리그요레 먼저 톱단 치슈를 그요레 아나주 예윤 카규니 카교니 카주니 아나 딘제게 렘디 제와자니 그 주고기 태규 lemdi nalo chugo di nye liya nguanjyuk tabdaan chay hori. Di chidu nganzu di nalo liya lokta di tanda kiraan chik cikisha bagi mindu si labdu. Namgyuk juk spa yundu dune tak sikirwa. Chetan di kwaya mebda khasha Kata gyawo shiv dardaya yindu di chedu jik tsikshasi gwarda.
0: Jik
1: tsikshasi gwarda. Hashayag namgyo yina kata gore
0: dhati
1: dardaya dhati gyabindu di susu kumshi yorba da. Dat lubu tabgya kata gyawo shiv jik dardaya yindu shiddo di tsikshasi gwarda. Zeta manzo shiddo di jik tsik yindu teliya nangzhu ma chabche da jik shiddo di
0: chabche.
1: Shunjuri subsurgeon dirisang bu de kiran ge subsur che de kiran subsur ge jitan che ne ji susususo ya dingzui da susususo yiji yorir ba modam dan yor modam singi yor de le wenja kiran ge dada de mil che ma du ne kiran kharsin tenbe ne khurdu juji ji mar ba shunglum kante zine kirang kujyo kukur shisha chetta shunglum chakin tenche yamani kirang lamdo zine kan yunla kyogur yamani ka yel kyogur chetan lokta tijik tige anzo gyun shobda sheto di jik mabab di yina yinji minjik di yina sheto chibakya da gyun tige yina yinji minjik suyo nengyur yes di yina dina la chugo gyun shobda dina la dos tena nezu chunju yinbla tungwe toli ya dada chedu dajin chedu gyabda dungu chukuliya chi chedin duya da parda shaya ani kiranga dada di jay matubja ani dada zade li du jay yundu ani gyablo chukuli kiranga gyablo dungu dunga
0: jindi
1: tanja dungu gore dungdu karasana gyablo di dungu dukhtani gyablo chukuli jindi tanja dungu yundu gyablo chukuli ginti changmai sochi ligo ordele tengwa tala kiranga samlashta nanda kiranga dada di jay adi chi chabre nga chabre ruba ani kiranga di chik chugo gochu ki lengrim shisha ki parda shisha chayyo re chayyo mara di pika ya chedin duja o di ka kyo nirisha o di langa chabu kya nirisha o di shukcha nirisha rwa nila tata dine shukcha urwa di shukcha nirisha shukcha du kira korga nami du giblo gu tanga zunam yud kya gada sa redang sikirwa korga lokta maud bahayin guru chetan di lokta nila chay chan shine di baya ki gujo nangurwa
0: chana
1: di yindu anzo kiblo ki chik chugo ki mishi chana kha chik kiblo ne dung yindu rwa kiblo ne dung su chidu di nali ya jimju ki chimlo totam nala kha jo chungbe kuri ki gyamu ki kuri di nivar tu chik kha jo chungbe chugo di lamdi di kuryo ki chogyo ki nyurze tangbo re da 교제가 제가 교제가 단으로 뒤그디 교제 이제 된 거 여러 다.
0: 맞아요.
1: 어디 교제 당 디 슝럼디 된 코요 슝럼디 통계 슝럼디 렘딜 된 이제 먼저 즉 교로그 칼로디 있는 네바도 된자가 파다샤고 세브레.
0: 지난
1: 직순지 익선은 줄 직내 네바도 세드리.
0: 비슈
1: 바우트 안전 줄이 제가 된 거로 봐. 비슈 바우트 비슈 사다 바우트 사다 안전 세아스다 되네 줄이 사죠 봐. 디날이야 다 니바르사 직제 봐.
0: 제가나.
1: 되네 디날 된작 세아스다 되네 가르스나 파타사디. 봐.
0: 제가나.
1: 디날이 어 디게 니바르 춘지 나오래. 아니 간주 춘지 근데 나오래선 땅 간주 뒤대별로 전나 춘지 무주슝론 그제 샤고 이메 간주 총계 나로 그제 샤고 이메 축제 체외 슝론도 그제 샤고 이메 봐 뉴슈 말한 저 직 주고 직 주주들이 나를 질 숨주 십줄에 좀 못음 이 될려야 직 뉴슈래 봐
0: 미드
1: 봐 직 안에 주바로 세규래 직 중심 자 근데 고도 심든데다 대규 지스든데래 뉴슈는 다 민아 주고 대우십신의 용술 민간 샤스티어 때는 아주 초반에 날이야 이제 바다를 시작도 야 쇼에네 모르직 달라서 야고 유던도 이직 주연한다 저중이 그 코라 쇼에네 주고도 합 주 주인 거로다
0: 네가
1: 된 거다 네가 그뒤네 예습된 데를 봐 그다음 주고 된뒤 시기 주고 직 쇼에를 따고 니 유엔을 따고 니 뒤를 따고 니 바달 따고니 렘딜 따고니 르바 뉴르제 춘질 따고니 짐주 춘달 따고니 짐주 로다 따고니 데네 듄 추고다 쇼예다 윤 추고기 출출 다다 가르제 이미 디둘렌 치고 치고고 요래
0: 자당
1: 안조 지 디나라리아 추고 단도 됐다 지 냄규 다르샤고 제고다 다르샤라 다르시제 동무들선 다 판도하러 와 디칸에 넣어주고래 같이 기타 다르시 제야 간에 노조가랑 좀 지단체네 디 신도 유기를 봐. 그 조부지 직내 제가는 노르다. 제가는 저승세. 작은 좀 주르와. 자딩 가란조다 저승스는 주고다 중령관주도 작은 좀 줄래 열어봐. 이제가는 지금 노르고 니네 있는 거죠. 가르스네 디나네 수수 다 디나리아 즉 다야다 딘제기 즉 삼로다 저르바 딘제고 안에 노르고 열어. 제가 디인디 디나는 거죠. 직 너야 디나리아 다스제 인디 디나리 딘데 너윤데 아니 파나고 다다디 규준한 여자 맞아요. 안 개로도 다시야 너르고 와.
0: 제가
1: 제가 디인디 아니 계란 계란 주고 맞는 뒤에 열어봐.
0: 제가
1: 다다 때문에 나를 크도 당유 디마라 개로네 쉽지 당유다 개로네 녀들 쇼예데 다스 쇼예데 다스로 와.
0: 제가
1: 이제 러위네 안 계란 다다 때에 계란 다다 제야 다 계란 카교도 계란 뭐래 쉽지 자고 그래 대우면 대름하다는 주고리 카주 두고 말해 카교 두고 말해 그래 계란 주주지 날미 지능 업주다 이제 다 이제 로봇합자 카교 없다 이제 재미 계란 뭐래 비가 알로케 주고로 봐 대야 계란은 주고 차우주 가르선 차우주 리시리 시그르 봐 주고 그 그래 지르기 가르선 지 단 근념제
0: 로트베들
1: 바야 맵들 키랑게 튜즈 맵다 소가 맞심세 키랑 키랑이야 이지 체제로 봐 고즈면 갔다야 난다메 내주제라뉴메 대부천 다가 있음 아니 딘데 간이야 익세 원제 치고라 대단 디인디 디 키랑게 하쿠부여레 록터치 하쿠부여레 키랑게 록터디 바야 맵 키랑게 하쿠부여레 원자 추고 겹다 뒤 예다 유디게 키랑게 록터디 바야 맵 하쿠부여 말에 계란 냄비디 그뒤 집에 계기 이미 고난 좀 하고 계란 간에 고아 껴야 입니다. 간에 근데 가져야 입니다. 건조 하고 말이 이 계란 그 뒤주 니젠다 파다 니젠 나로네 냄디 니젠 간에 봐 통계 니젠 간에 개다 들려야 나 가져니 나 가유 이엘이야 껴니 하나 유 이엘이 껴니 하나 마 이네 마 가주니 세제 떼어 봐 가주 제단 딘제 다다 뒤에 못 보이나 아니 카지 계란 이거 카카지 막자 이거 리드 계란 그 로터 빠자 아니 개로 머디게 지 개로 지 친제 되게 강이 가식다
0: 제가
1: 다 계란 두주 이제 미 죽죠 와 남돌이와 미 죽죠 아니 미 응압죠 융슐이 미 십죠 아니 융슐이 무디 말에 그런 거 책디 내란 같이 제 개비네 개로 머디 계란 개로 그 말에 계란 그 로터 트레스도 개로도 어디 대추도 녀르샤 추제와 녀르샤 추칸연의 견인을 샀음제 건조 쇼예드네 서서 두고로 봐 제가 먼저 즉 중남 나로리아 추고 즉 주슈스나다 추고 즉 딘데키다 딜럼 나로리아 즉 교주디 니바드 카르스나 먼저 즉 딱 디나네 카예다 예 커도 카주스체 딘데스 셰잉으로 봐
0: 얘네
1: 딱 람도치단 전에 카 카가니 아마리네 가야디 뉴뉴르 봐. 제단 디인디 이탈리아 전다디 나츠제 모토비네. 계란게 전다 바야메브다 디네. 디 껴이베 나자이베 추고 당보디.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2: 남바바
0: 어 나가 아마
2: 탄음시 초조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0: 레샤 레샤
2: 남바바가니 찌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프지 정화두게
0: 어 닥다리 쇼링이 모자눔질루
2: 모자당구 말이 역자차로리 팅사 모자만배가라 샤사카버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유쇼 Tile, nang baba ngayi jizyo langgo dee jie zho.
0: Jie zha. Naga amrang xeya le, yung chen duwa. Mi chang me, ge ho nyung zida.
2: Riba.
0: Jizyo langgo na la, mang zi dee bi na. Shung lam de, yang zi si cha mong e seng bi.
2: Riba.
0: Ma se, ko yue, ba zho su ya nyung si la zho zho.
2: Riba.

0: 다 통대 어제 간 저때 내가 산에 포스로 봐. 뒤스로 봐. 뚝스로 봐.
1: 레글.
0: 봤어. 가지고 다 세스 그동안. 가지고 리스 그동안 다 가게 집정아 저기 리스 왔어 동안. 어. 제가 다 뒤좀이 턴도 다 초기 콘주 소리 해 봐. 야단 뒤 때문에 씨 콘주 소리. 콘주 된 이제 다 콘주 로가 하네 레브레. 콘주 직접 캠 먹어 하는 소리 다. 콘주 로 봐. 동화미 마치도 이제 그 진반 왜 유미 탑단 열에 염하래 되게 팀루디 도담디 콘주 근데 정국이 팀루디 지수 쇼그래 쇼 말해 다들 저 정국 지수 머신이데 간소네 로마오다 기제 동국자가 용을 간소네 랑갈레야 니가자가 유니디게 간소 니바토 다직 수고 매매가네 도담 나시다 수고 매매가네 니제단 우르다 수고 매매가네 밑에서 가래쿵레 델리야 지르시대오 델리야 간소 년동 다 다저 진제 나로네 디마 찹다 쳐오래 Morale kechi chegure, rante mudu tango ya kare, rante ya di dindegi danya kare, ruba, totan kare yore, ruba.
1: Ruba.
0: Ani, dindegi nganzo, chi takchoy machayi minne, dizuyin naza yuwe chugo, yuwe nalo le, di chagro chugo di nganzo, tuyo tebe lobzina shubiyin, chagro le chabe chugo di kalubu chige, tenpo chaga dan chinche ruba, kashay mila chiche kuchi kiran lakze yore, kiran kalubu nyingbore, kiran kaya dan che mige kiya dan ganzo, di buku tuzu damine, buku tuzu laki lento re, nguyencho kalubu laki re, langala dunga chinche, modani chagro chugu tuyotwa suyo yomare ruba, yon shongyo tuzu yore, kiran kaya kuchi tenpo dan ruba, suvu na nangda yomare, suvu kaya mi tuyonga tanza, muraka, bobo kikyo kibu ruba, nye tangu, nye nangda yomare, di suvu langane kudu suvu laki tibay meyab suyo yore, 제가 작로 침에 추고디게 캐나 박바인자로 봐. 박바인자 캐나 작로 침에 추고디 캐나 주는 것 담비는 캐나 텔이야 캐나글라 라키 유브는 라키드메 수그레. 라키드메 수그레 라키드 상어 수셔다. 배 치딘 치그레 제가 만조 지금 링메 팀에 추고 박 모델라기게 박바 단제 이제 가빈에레 감 구자도 그래. 이제 공 니기단도 그래. 링마튼이 딱 디나라 작루 주고 도스제 모르다미는 대외 먼저 녀제디는 아 화장 지부들의 일라 딜리 쇠비치 침어적의 도덤제 제단 뜻주 있는 건조 카지 어제라 미스도 도도 당용도 가미 안다다도 도가 카지도 도 냠주 그 주고 간 안다든지 주 수수 다 카지 주부스 그 동안 카지 다디 고마게 없어 거래 배냈고 디 수수 감로 봐 디 디가 될까 가디 카레스나 땅 아주 칠레가네 때문에 딕 비가 감디 안게 안다티 쟁구레 주시 쟁구디니 추구 코리 멤베 나로 추구 코리 멤베 나로 그 깡거지 그 안다리 제가 니 그냥 그 감로 쳐야 돼 가면 그 그냥 그 감로 쳐야 돼 카레스니 코라나 그 지제디 겸이 겨다 봐 주 심된 요디 가르까 그래서 넘겨 안게 원벌 야면 안게 세부 가야 돼. 계란 된지 감. 계란에 전에 안게 때까지 계란 수저 안게 있어 담으시는 칠레 간에 전에 계란 뒤 구마께보다 미 안게 계란 뒤 간 배주 잡도 세부 쉬부 열다.
1: 제발.
0: 다템질 통그래. 제가 대수 있는 직제 안게 겁니도 수처럼 안게 간존에 급조니 디직 되게 다는 예 뒤 데벨롭 된 날이야. 간존에 봐. 에 직 절름 되니다. 간존에 여러 춘디 그 주고 마다니 봐. 여름 추지 구셔도 되는 이제 그다 추고 근주 마치니 이제 로드 마우치 해도 니서 이제 다들 먼저 조금 소니 통계가 나로 나지고 니도 먼저 니 봐도 도듬 세우치 제국도라 델리아 먼저 지금 믹색 먼저 지단 체나 옛날에 니가 탁스에 사주었다 니가 탁스나 로고고 단다 지 김준네 된자는 전에 단다 지 예뒤 나라 된뒤 나제 탈로지 나서 그지 도덤치야 투주지다 옛날로 김주기 주지치야 투주 된대지 에 된대스 지 단 인도 나라 가서 이제 잡잡다 지다 나이 우동아 이인도 투주 된대지 뒤다 된대지는 직 통다 직 탁스에 제위나 아니 먼저 저 장고 차도 그래. 제단이 당구디 계란 도덤치 도면은 네 밑술에 모셔붙이. 네 가내임이 될지 될지. 네 가내임이 될 터지죠. 네 가내임은 될이야. 이제 제 가내임 될이야. 반나리야 캡다치 스체제 셰유. 제단 뒤 있는 건 좀 추도 마셔네. 다 저거서니 이제 먼구도 단단아. 지금 연유기 뛰는 문자리 딱증 문자리 이제 와 두들이 이제 통통유니도 이제 통유니도 제자 맞죠. 저 이나 디나로리아 직견에 주고 작로 침배 주고 이제 있는 다 레제 주고 이제 다 저거든 동제 뱉 dāgbā yō yō dā tīn jē dā yō jē āni chōng kē nā lō tī chēng dō tēnē yō kā chūk bā tī gyōng yō bā tā khā rā sī nā ngā tō chī lō gō mō rā dā chōng kē chī lō nā lō tō yō nī rō bā āni yū gō chōng jōm chē tā rī nā yō nī āni chī chī lō chōng kē chī lō nā lō tō yō nī bā tā mō rā kō rā dāgbā gā tūm jē rō tō kō shī bā chē kō rā nā chē nā bā tā ngā kā lē shī wā kā chō ngā tā rī nā yō mī sō chī mō tō yō tō lā tī chōng kē nā chū gō lō mā chī shō shā yō dā chī chū kī chik chimchū tatam gongchok, shio nomne chik dunlong chiyo gongchok, ana shio di nemaay chik chushu gongchok, ana damshu gongchok ne kaa che, chonggi na chukula ma chukua di yinchi minche zangwa gore, sila gore.
1: Riba?
0: Deliya, chukua tangbu chaya yonye ina, deliya kira nganchoy chik sakun peba chik ne ina, gasu shukyu da nye ina, di na lo le langa parta ndere deliya, langa dindere deli yiksa naro na wengya chukua di ina, zangwa suja chonggi na chukula na sichelib gyore. Demene dagba shivudin de kieche, ane dagba de gami yudu chungi na murdan de dagba de ganga langa saar uudunga. Chetan di yin di na liya, gyun yuebe chugu, ruba, chugu de tos cheche shiegin yin, chetan de zun yin nganzu nyebaato. Di na lo le, tering di na liya, gyun yuebe chugu dike, nyinga taksay gandre chigo yume da di, jingne kalubu liya, iksab cha shu yu nyine, gya chee ruba. Jīgī dūshū nā nīgī dī tā jīrgī jīmchū tā jīrgī jīwa yuwa kūryū dīndrā jīlī yā tā jīrgī dīndrā lī yā kūyū yūsā kūryū dīndrā jīlī dī tsāngmā yā nēchū dīndrā tōng yūn dī dī lī yā yā bār kī yā tā dī lī yā yā jīg nīndrā jā yā dīndrā kī jīwa yu lā tū chūng tō tam cīmbā yā tō tam jīg dīndrā gā lī yā lō yā mē bē tō tam nā yā lōb jīng jīwa dīndrā jī yīns

0: 코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 하바 나로리아 키랑기 락도 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키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키랑리아이는 곰티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키나니게 키해중을
1: 아니 진짜 지원자 유비지 아이디나 쇼먼저
0: 오늘이살 키나니 시아 당아데 락도 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르
1: 뭐지살
2: 다 야고제 되면서 대사 처외 도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0: 我是拉达贝萨斯，你请归那老公的苍天青树。
2: 你是二娃同姐呢？要我这对儿子，但叫我姐姐来我可怕点呢。

0: 잡네 냠내 집아라 교류 지구 비유도 배당 당가 수요년지 반대로서 냠내 집에서 유비 유고로와 민용와 시키 대가라 냠내 집이 바시 유고로와 리본신키 다른 표지 수준 까바라 자당라 냠내 집이 총와라 까부시라 숭시에 송바시 라뇨 조미리 레디오 은행항 투몽 표지 주의 주장 询吧 로상 询别起 지구티 타상 스구이탄 총지르 시 소로 샤네 무에민 슈샤 르네 냠네 시스 카지 장수유 메고르 법조선 점네 지드네 유고르와 응아르웨 망웨 벼지 뜸주르 신도탄 벼정지 미지 튠제 뜸주 야불링제 인시에 송바시
1: 디글 레고네네 츠베세 니트 응아르 서구의 부신 정케 네블레 힘치 서구의 키시슌하 지디 차그제 년도 소 쳔베 튠미 딘슈 쳔네 부신 정토 젠좀 쳔프리 전입에 서시 뇌치 주용타 탄참다 돔 주용요소 직준비리 낙세매순 경캄쿠요 송경소기 주시 주도징섭체네 개캄니와 균된젠키 디도 람수주주타 서시 뇌치 냠시 냠주체교 뒤몽토 탄참대자 댄리 송경체교 망최릭내 비리 딩섭체교 냠디토 낙세매순타 전입에 경캄쿠요 송경야구체교소기 튼지망부총유리 젠좀토 부진정타 네블레 홈스그웨 냉가 총세 랑경 총기와 게지자 처 총기 조규 뒤튼 추이 라민다 괴프리 젠좀룹지 네블레 튐촉베 타동 부신정키 신레 베튼 딘시타 미마멘캉 테가 탄잠뇨 총 총도 소소 더십첸 마세 사투 신레 락제 롭종타 켄데 신레 튼제뇨 총 탄잠키 지베 최된 답든 냠주 탄삼뇨 좀키 쿠르요 레스톤 유서 이태리앙 주도 딩섭제디 듀몽토 시듄 딘린타 차제 콩비키 중내 탄삼시 주균브리
0: 나저 종결의 신자 조롱토 나브라 마마타 방종 또부 유비 사투의 총총께나 개배치 유 성부시시 딩급 남시 름신 창도 심바다 총총께나 내부시로 유비 삼급이 내로 개배 총총께나 제설 내수라 신도 치비바시 시험라 디고르지 선주로 세로나 제노급의 스링소 也不是被上中宋江亏的这是三不预备当面说下那座也不是现在怎么谈目就催当不是说冲中给那接配亏的冲中给那忙不谁也催行一把谈你留意几个接配冲中给那那我看谁也进不去小路人民心接也不是听个冲中给他学习讲的人民内部小路这里也行一把是现在总当面说下宋江吧催人他亲戚
2: 冲冲跟那几批几批军人拿了，但老大人见那把你什么的搞就算了，见那个几批几批军人拿了，几批几队等下挨面的，你那个冲冲几批军人拿了的，见那个说就搞就，就你那个，但这边个大些村里，这个个来个来个是，等那个账号就搞就这边军人拿了冲冲跟那哈家忙不，就冲冲之前的，等下俺那个铺子这都，俺就日记早上等你查看上那些那了哈家给搞着全部的人，都是。
1: 내외로지 广门出水顿塘切尔和个成绩珍珠脱单明来如何去参不卡去年度读书教育读书前年参与珍珠出对举止起不速不堂你退差不养养婆婆来住明晚年度不堂来若年度不用去来年定送前的成绩去参与熊南珍珠去定价抗体送去和个成绩集体去珍珠脱单明来如何广东广东地内去主人王秋去 宁达广门出水顿塘切个南珠边牌儿做莫氏全玉米汤达达陆军南美都东间可里坑冲的脚步所今年天十七塔就起不塌让所水建库南队亏空用了国孙七国一月七松不贴使用文所列住民满年都别蓝块西米坠冷杯脱下不塌国家免不西都穷绝天文银节直接脱蓝块脚建体的车个 今天天儿，采取正确这个预判，他立刻举止采取呢，陈彪三朝有呢，我们来看到老段七个月，崇明慌来去，天猫按错蓝果线了，交个别卡巴立场，其他天儿没不清不有几松不离，茶叶托去忙错去，天端空的命呢。 今日托丹前边这月冷通托昨年国事七年了今年民族我对习习七月他们创业记得据今日托丹宁来如卡帖贴到入侵去入云杨宁帖每月早年忙错一块的坑冲都没叫过他忙是全吧达达落准了真叫七不说帖空气上不叫吐不恰气引起松不利 中国企业南美国孙来他们进去不谈切记金主托单前边重新开了金主电价去提着努力进前行明晚年度不谈来了年度为行政区忙错去七月开去谈送这前年快递系来为一切托年金主电价去写着着这前的电价去读写忙错去三个速度不切月透过创业年冬去这确定的国企忙错到我准备
3: Tā kāngulē yīlā pēngyāk nyā wā sōzō dī jīmwā kāngulē tē tā rā jī tā tī nyō yā chē tō tā lō sū nās tēn yē gē sēm shā jī jī tā tēn jā tō lō shūng nī gā tō jī.
1: Tā wā chōng yē jī tī jū jīm jū tō dām nīng lā rū kā kī rū bēn shūn bā tō jī pēn zō kī. Māng chō kī tū gūr chī bē jīm jū tē kī sū nyā lā tāng bōr mīng nē gōg sūn chē tā pī tsā sū tāng gōr shī lām sū lēk sū tāng dī gyū nām jēn tō jīm jū kī sāng sī nā bā jū jī tāng jīm jū kī tēn jā chī jā chē nē jīm jū kūr yō chō yō nē lēk sū tōng yū yīn shī sōng pū rī.
0: ཁྱི ཁྱི རྒྱུན དང རྒྱུན དང རྒྱུན དང རྒྱུན དང དང རྒྱུན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예서라 지로니 돈이 서로를 베징키 리슈 표조로티 체드에님의 도배 뉴소 하사로 소버시 누소 니르구토 공스타 킬레 주주접 듄지 레네카 갸데 십시십 듄 코네 제브라 템공 표네 임비 롭친 롭된 방법 민도 꿰버라 레유바타 존 치르 리슈 치비 코가 망부 진유버시 니드 로가 종결의 서로 종키 지로니 돈이 서로를 군좀 토베 지고 비버타 다딘지 군좀 토베 뒤질라 신정 원진타 군름토버서 제네 지구 비외 중미당 유고르와 소로 남아 평숨 소비 지구 년에 자주 총마세 망존 바바라 용기로 최대한 투비버시 네서라 제로 종기 제몽의 주편배 로브든 중기 창진 사드인 정도로 급 숨버비와타 다딘진 정도로 창진 라세 피주타 사드 지당 소의 신에 창진 리모타 로드 나방 사바라 소진 정도로 남라 수유지 최 종티 용기 로브든 중기 로마 家里还怎么真都能学习不是你对这些总体你都能学习不是第一个比查解电价车上生活的时候落不了别的他给了出去了起归能学习不是起归他没给你设定送教他查解客户用过吧查解装的面积起不说的能推的妹妹区别也是当你们归领的归领也不得在送这些南北托的罗马索罗阳塔别查解电价的话车间学习不是 年龄中间的车业区的空道的形状满座了日面头所被打在前面当时几个满座了电当现在这些也不所切别满座了他也是呢前来学习当得不得免去学习龙就学习重要不是三个那么说第二天平常生就你们这去总正经过了二十多了他的前座了一个人学到南京罗山那么接了这不就是南京文军了年终雄鸡我往杨家来他都是自己赢三个那么说 Tēng dēyī pēchōng sēngyōr nyamzhā nian zhūn shū tsārā.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유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왼잠기 채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1: 자스탄 덴베

0: 感觉。
1: 지게 러슈베 필리핀의 넘버탕 점링 사조 칼류베 폐게 롱친 생길랭게 공감상 말리 전조종 슈게 로데인 티링키 내초 칼류시베 지조 망추 지젤레 전동규 튜즈나 게난 순이 남투 폐기 공부 멍시까지 뮤그인

남초 남블링게 내 원점 체메 루얀 시베니 신신심나 와닝 타분에 토제는 시우기 내 젠디 케기니 뮤니 톱세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메 루얀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시로나

0: 통이 되고 토리는 신청 망부치게 양 감디 참지탄 가다서 구나샤 토체나 슈그인라 리젠키 친젠지디 토르 신청 왕준 슈그인콘네 트리냥 푸닐 리젠 상무디 규제 샴키 손시디 나로와야 슈유베 판문지탄 가니로갈링게 초야 퓨디 민두 상부촌부 슈그인 수이 소난도
1: 老他能先个能去春春基地聚集里才能修南看看新人宠物才了次日来训练课内提人看样不愿里才三不提聚集南不错看的这么这许多他第一年第三班给么起不谈谈的谈的龙是聚吧毛文班一切起不接来穷音呗南不错于那想起松懈第三班级图什么这不用呗明天修音所能想可怜啊托见那许多他我能去新人宠物去一呢春春基地聚集里才能切一个个公布一能去春春基地给明
0: 了CTB歌声传情秀月提前领经济贴着开放安产的两位给国际出业境啊短短古塔出业送个你出出出业你古两位安个塔出业你给出短短结音了今天陈明亮准不许跟人矿年天天这是那边娘碰见李真生物的军人问了李真作用你俩看的怎么这许个谈天天一呢龙城先行秀月别现场南部天界创业啊普及他听上切对储备各谈短结音的南部天界做帕处太对电价量一生能够成功一年秀个音是送南下了
1: 今天推崇我们去QNK地位遇见的前南学南看看新人初步我完了年学会参加南班推荐南学院马赛提档推崇我们去新初去看地参加南班推荐南学院
0: 那下面我们去练度提炼的前南车地区别松懈胖子不是不是几岁难度了

0: 부디다 되네 시가도 쇼베 된데 밴다도 건들레 부여이네
1: 네 센라라 아
0: 되네 예리기 룽디센로 장단 로가 당비 롭상 언디라레 부여이 남니 니마 잡라데 등게 굴라다 된 로가 자데 손나 데실라데 된 손나 다올라 다 룽디센가 용고랑 부여이 아지
1: 네 세
0: 다 니네 아지땡 오렌 되네 리코 졸레 비간고 용보고 뒤인 차들 비는 가 용간데 쉬어인
1: 나아
0: 다들 땅가래
1: 순신 한치진나이나
0: 가산 제든랑 그땅 좀더 남는 시간 그래
1: 내세 너 안톰 지스나나로나
0: 로실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세글랜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 리젠 쇼주인 디글레군의 베벤니츠 지접수지 시진핑기 니자라 원두연 수준 내리 공배 동규태 좁등 개진난데 원두연 수준 내리 균등아 갸지 돕체를 따는데 중국 남배 팅럽진라 구디 동치 대교 뉴된 코든 치급에 낸두나유 지접수지 좁등 개진라 갸지 레지보다 망조추 렌지성부총유 창매 원두연 수준 내리 공배 동규태 탑주기 랭겐 개진식도 지대 균등아 슈갸바다 닝주의 댕교원 체대 로댕교르민가 수준 계급 돕진 종준 집에 믹제 초수 등규 제주 인시 교유 직접 수지 시진핑키 당그 속진 줍게 부초준 랑계기 원두연 수준 내리 균제 매바라 공배다 돕시를 침받다 사두뉴바다 전주뉴바 촉두 돕쇼지에 은세 대표 치로 친디 수준 계급 돕진 종준 집에다 공덕 댐보표 유지 댐나유 계급 피규로 우리한 퇴내 피게스 시대한 슈바 사우지이 디로니 롱아젠 중업에 구조로 인신 디로 당조양키 개용기 은둔 수준 리리 속진 소바티 수준 계급 돕진 속준라 구디 교부 동규로 퇴닝 하장 개진 된유 직접 수지 시진핑기 좁등 개진나데 경남 사르베토 수준 계급 돕진 속준 체규로 등규기 갑조 세보로 댐받다 자외 지순 슈유 코드나유 안주 땡기니기 탁주릉신기 튜닝라 고방아르웨 띵습림바다 송종니 타지도 토바치바 존에 튜레기 뷰제야 토르동림보라 그디 띵디당데 징짐다 토림초수 리바치바 그뉴 서링지규라 그디 교보동와 제덤망부냠도 제디 은둔 수준내리 공배 숙진동와 제치디 중근남배 티럽제라 그디 동와라 대교뉴댄체규 인시교유 소레다 체진젠부 철구시 시장 여준키 랑게기 은둔 수준 내리 공비라 춤제 개진 토베 자와니 직접 수지 시진핑기 촉두 니지 나왔다. 시진핑기 두릅사르베 중국 개주된베 지도링로 공비 천리다 툰베 줍지라 토유. 안주 소레 젠사르바 문규로 용어 집에 시제 믹제라 탐부르 미디 젠제사두다 툰레사두 냠제 띵습 용어라 구디동 왔다. 가제 띠웨라 제기 각주라 흉눈격바 젠제 춤제 지교를 폐주다 딩섭도 동화제 제대 은둔 수준 내리 균두까지도 돕칠 동교 인시 교유 직접 수지 시진핑키 경남 사르베토 두럽 사르베 중국 개주 된배 지도 링로 기공바 눈줍지도 제대 공백이 도시 사르바 차창화다 양타바 균용제 기고네 라다르 제바다 뷰제 도배 공백이다 추제 도배 된자라 직교로 찾고 제바 링류 젠다 방미 젠 냠제 젠제 기 가져 타종 제바 은둔 수준 내리 균등한 가지다 돕실 동화 퇴내지다기 장다 춘진토배 주제 토르 동화 은둔 수준 내리 긍진도 집에 팅립전기 퇴내마나 경유로 주바 외제 벤주르기 멍시 사된다 돕실 동화 제체대 중국남배 팅립전라 구디 동치 대교 뉴댄 코둔치 교시 낸두나유 장매 직접수지 시진핑기 좁등 개진낭 은둔 수준 내리 공배 동화 퇴닝 개진다 가조 터블럼 존의 랭겐제 계시의 딩섭낭신 대대 탑주정신다 눈줍치정신 믹세정신지 하장첨부된유배 제유레둔카 약부족교로 지송수유계 진코둔체 유지주유 노시부 벤주족준시 시장순바방신키 직접수지 시진핑기낭외 줍둔계진니 시경진와다 공부딩섭바 낭둔표숨초부제인배 은둔수준내리기 뷰듀콩비라 자외지송수스코둔체유 수준내리니 계급 족배 자와다 계급 돕친도 교류배 멍시인라 계망 벤조기 속사양인 집에 노수이기 근지리 시간 초대 안주 노수이 세주기 치료 뉴바 둔배 알레 하바체규다 원둔기 수준 내리 알레 리바다 알레 교배가 공배 용바라 갑교체규 인시주유 중국 커주 소래 소바 체육공시 직접 증리 쉬운바 고성제이 제순 직제 개공기 중앙 킬레식 인배은에 대내 탑주기 고급 개진식인라 겐지다 랭게 하잔 지부인배 문진 딩섭충 안주의 계급 진부 추진 심나 지한데 가제 디벨라제 균등아 가도로 치받다 거주 경운된 수준 유바 치르동와 거주 직제기 장된 춘진토배 펜제 응을 띵바제기 토네 수준 계급 돕진 조준나 협조 조규 인시 조유 원동기 수준 내리 공배 동규 대 초각기 투문 배순다 카체드미 장매 진지도 존에 개공나 미디 초규 주다르다 내비 숙든 치봤다 랭겐카 동규 제조로 그디 띵디 동어 제치디 원동 수준 내리기 사뚜 뉴바다 전주 뉴바 초규 돕쇼제 삼제바다 치루 동규 인시 조유 계시 직접 강 중공 근로를 뜨고 토담 우리 철교 주기 주장 쉬바 상빙키 중앙킬레니 단계 경운된 수준 내리기 긍증 돕쇼식인 안주 통매사 뒤뉴바치로 단데 수준 내리기 교류기 탑람 수십 체교다 중앙킬레기 팅립 튜네 제다기 니딩킬레 족준다 구디 딘디 단데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기 딤슈다 딘자 주제 균등아 토르 동교 인시주유 중국 최재 소래 조부 체유 공시 특주 피계부 부장 장다량키 안주의 직접 수지 시진핑기 주둔난외 가족 시리송 직제 개진다 신뢰 추지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교양 칼레치스르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세 스고시
1: 케기 닌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회
0: 기라 류식싱아 쇼베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규 뉴슈 스고기시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내가 파내미 이나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설지 포화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루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창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맞추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타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게 깨진 말이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추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난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 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북등 민주를 용화지 봐라 능구 남구지
0: 김비유비 원키 미유디리아 튜닝디에 초보유비 원키 미유디리아 즈외초 지통나외 원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완조 선보내비 원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